0: 제가 본의 아니게 그 선율군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래 선율로 움직였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만 듣다 보니까요, 후렴구의 세 번째 마디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선율이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이게 계단을 탁 타고 내려왔다가 쫙 올라가는 거기에서는, 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라는 걸 여러분 몇번 반복하는지 보세요. 후렴구에서 주님의 마음 딱두 마디 안에 세번 나옵니다. 아래 위로 반복할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다음 본받아 살면서에 또 본받아, 본받아 두번 나오고요. 그 다음번에도 그 거룩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리, 이루리, 이루리. 이렇게 세 번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율도 똑같이 강조하지만 가사도 똑같이 강조되었다는 것.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여러분, 무언가 본인만의 감동이 오는 파트가 있고, 이 찬송에서 작곡가가 말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내가 선율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프라노 파트를 정말 크게 불러주시고요. 아래 파트에서 움직이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트로 내려가서 저희랑 한번 같이 후렴구 하고 계시겠죠. 아마도.
1: 그럼요.
0: 그렇죠.
1: 그럼요. 후렴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0: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0: 여기 페루아트 한번 잡아볼게요. 엔
1: 나로 이루리 이루리
0: 이렇게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누구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소프라노가 드러나려면 내성이 그만큼 잘 채워줘야 하고요. 결국은 누군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쉬는 파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번 후렴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벌써? 하루에 네, 여러분하고 요만큼만 나누어도 아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느낄 만큼 찬양에 많은 걸 담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근데 저는 후렴구에서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박자씩 네 번을 강조하고 가사를 강조하면서 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르게 움직였지만 괜찮아. 또 우리가 다르게 움직였는데 괜찮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니 겁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의 어떤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불러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 악보에 있는 이 그냥 정말 이 기호부터 이런 음표까지 하나하나가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2: 때로는 네가 주인공을 하고 내가 주인공을 하고 또 때로는 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뭐 약간 평소랑은 좀 다른 역할이지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0: 네.
2: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의 화음을 쌓아가는 게
0: 네.
2: 아, 각자의 삶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0: 네.
2: 그런 생각을 아멘. 좀 하게 됐던 아멘. 것 같습니다.
0: 네.
3: 저는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거룩하심 여기 F잖아요.
0: 네네.
3: 여기에서 이제 이 노래를 선택하지 않게 되거든요.
0: 그렇죠. 너무 높아서 맞아요.
3: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데 가사를 윗가사를 저는 보는데
0: 네.
3: 사실 우리 교수님은 아래쪽 가사의
0: 네.
3: 그 강조의 부분에 많이 나눠주셨지만 좀 윗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0: 네.
3: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0: 아멘.
2: 아멘.
3: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은 지금 1684번이 우리 하은 PD님 소개 좀 해주세요.
2: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찬양을

0: 시작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본받으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오늘 오센워십의 찬양을 듣고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멘.
2: 이렇게 네. 아름다운 가사들도 많구나. 네. 이 찬송의 가치를 너무 몰랐구나 생각했어요.
0: 맞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기능적인 것들보다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가사에 집중했어요. 왜 많이 반복했을까? 왜 똑같은 박자를 이만큼 썼을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마음을 담고 싶으신 곡의 그 구절구절들을 보시면서 저희 몇 절을 불러보면 좋을까요?
0: 1, 3절을 해보면 어떨까요?
1: 좋습니다.
0: 네. 1, 3절 네. 함께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괜찮은 아침 목요일에 순서로 함께한 오감 찬송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 네.
0: 자, 여러분께 좀 오늘 함께 하시면서 또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어떠셨나요?
2: 참 어려운, 부르기는 참 어려운 찬송이지만,
0: 네.
2: 가사는 너무 주옥 같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저는 그 거룩하심 나는 어렵다. 늘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네. 그게 현실이니까. 그럼 F를 뭐, 이 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네. 그렇죠.
2: 네. 그래서 뭐, 교수님이 곡을 주시는 대로 늘 감사함으로 부르긴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네. 그렇게
1: 아멘.
2: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너무 은혜가 되네요.
0: 속이 시원하네요, 마지막에. 너무 재밌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3: 아니, 그래서
0: 생각을 해봅니다.
3: 저도 그 마지막 구절 부를 때 목사님이 이제 그 최고음에서 살짝 이렇게 뒤로 빠지시길래, 저는 전공이 아니니까 못 불러도 아무도 타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딸아이 외에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1: 그렇죠.
3: 책임을 져야 된다.
1: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0: 네.
1: 이 이상은
0: 그렇습니다.
1: 못해.
0: 네. 열심히 했어요. 네. 잘했어요. 너무.
3: 아멘.
0: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어떠셨는지 우리 세영 PD님 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4: 뭐 저는 정말 좀 몰랐던 잘 알았던 찬송이지만 그래도 정말 다른 맛을 좀 많이 봤던 찬송인 것 같아요. 가사가 정말 주옥 같네요. 이런 가사들도 여러분들이 다 불러보시면 좋겠다. 4절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가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면서 주 찬양하리. 이런
0: 아멘.
4: 예쁜 가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몰라서 좀
0: 맞습니다.
4: 반성했어요.
3: 저도
4: 행복했습니다.
0: 네, 그랬고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3: 여러분, 우리는 다 1등을 지향합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고요. 우리 악기로 따지면 퍼스트 파트를 더 선호합니다. 세컨 파트보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보셨듯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우리가 어떨 때는 그저 반주로 취급하는 긴 박자의 파트에서 문득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 겪어보셔야 알 일입니다. 세컨 파트의 그 쿵짝짝이 없으면 퍼스트 파트의 선율은 전혀 돋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그것을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채워나갈 때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가 겨울을 날 때요, 어떻게 버티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몸속에 있는 물을 싹 뺀대요. 왜냐면 가지가 얼어서 나중에 봄이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거나 다시 날수 없을까봐 몸에 있는 물을 싹 뺀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무가 겨울을 버티는 법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는 것이 그 겨울 같은 고통을 버티는 힘이 아닐까.

0: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쌓아서 몰랐던 가사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겨울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겨울을 잘 지나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226번 쓰시는 분께서는 문자를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통해 옥문을 열었던 그 은혜처럼 오센워십을 통해 모든 이들이 찬송이 생활화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2: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찬송의 어떤 그 파워를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 오감 찬송가 오센워십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많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감 찬송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강동 꿈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 울산대 음악대를 또 임직하시는 우리 임소희 교수님, 그리고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과 함께해 주신 강세영 PD님까지 우리 오센워십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름 높이어까지 함께 찬양하고 왔습니다. 이제 괜찮은 아침 또 종료를 해야 하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목요일이 참 기대가 앞으로 많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목요일에 함께 하실 때면 이 찬송가의 악보를 또 함께 피셔서 같이 찬송가도 배우고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위러브의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0: 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정,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저희 자손에게 일러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 후반절에 보면 그 자손에게 일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믿음의 기본을 놓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성경 말씀의 주님의 명령은 곧 부과 연결이 되어 영생이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도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 결과는 생명이다 이거죠. 그 생명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로돼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해 좁고 협착한 길, 왜 이런 길을 허락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원컨 원치 않고 간에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시술 내지는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돕고 협착한 길, 육신의 생각에는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가는 길, 내 마음의 좋은 대로, 내 소유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 치고, 부인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일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체성이 다시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고는 원죄성이 부인되어지고 자기 동일성이, 정체성이 다시 확립되는데, 기준 없이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되었던 모습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 군사로서 자기 동일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수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도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성도의 아픔은 의미 없는 아픔이 하나도 없다.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 그랬어요? 의미 없이 다가오는 것 같은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을 믿음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인격적으로 배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 이 말이죠.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장성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선택할 줄 아는 거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죠. 근데 성경은 눈물과 고난을 뭐라 그래? 예수 없이 당하는 눈물과 고난은 단적으로 말하면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증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축복을 위한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하는 요즘

그럴 뿐이야. 고난은 예수 없이 고난당하면 그 쳐주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이 확실히 있다. 고난이 없은즉 영광도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다.

때 얼마나 다행스럽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걸음마다 자욱마다 주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라.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서 해석이 되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으신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맞아. 영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육으로 보면 고난도 있어. 아픔도 있어. 고통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되고 소화할 수 있다면 이제 인생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 존전에서 해석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잘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잘했다는 거예요? 해석 능력을 잘 갖췄다 이 말이죠.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너 자신에게서 있을 문제에 대해서 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냐고 임의로 해석하는 것을 사사기는 뭐라고 그래요? 각기 소위 좋은 대로 행했으며 이사야서 말씀은 각기 제길로 갔거늘 그런데 너는 각기 제길로 가지 않냐고 틈틈이 나와 동행했지. 주께서 왜 그랬냐 물으면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니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에 두어서 그 섭리를 쫓아 곧 계명을 쫓아서 살려 하면은 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인하는 일이 어떤 모습이냐? 기계를 돌리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 억지로 돌리는 거야. 좀 표현이 부족한데 안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혜를 구부러드리게 할수 없겠죠. 억지로 돌이키는 거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나를 수정하시도록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맡겨드리니까 맡기는 것이 어떤 현상을 만드냐?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번 또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더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한 모퉁이, 한 면, 한 모서리를 깎아서 만들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인권을 말해. 인권 중요해요. 소화 능력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면을 쓴 인권을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대로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그 증거가 믿음이 있게 했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들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던 걸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들려졌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머금은 삶으로서 표현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를 던져드리는 거죠. 던져드린 일을 잘해서 어느새 내 의지나 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있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난 그것이 뜻입니다. 내 뜻은 간 곳도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 ING형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시술도 하시고 수술도 하신다.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잔인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들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길을 우리가 책임있는 응답으로 나는 던집니다. 왜 던지냐? 나는 원죄로 인해서 망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만물이 심히 부패하여 만물 중에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외식되고 고집되다고 말하잖아요. 인정하세요? 쉽지가 않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 나는 진실한데 맞아. 책임질 수 없는 초라한 존재. 그리 살았습니다. 나는 진실했는데 베드로처럼 그 하루를 못 견뎌 예수님을 나는 맹세했고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을 만나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인간의 DNA는 영적 DNA는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원죄가 뭐예요? 사단에게 끼임을 당해서 영적으로 볼 때 사단에게 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사단의 명령에 의해서 살게끔 되어 있어요. 사단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입이다.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였는데 1등이 사단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으로 보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응답해 드리고자 할 때 그것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큼 그래서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주님의 모든 과정이 길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 양심이 항상 심장이 뛰듯이 심장이 벌컥벌컥하면서 뛰듯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항상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나를 나답게 만드는 아들아 딸아 내 잠잠히 내 기다려 예? 아 지금 급한데요. 근데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기다리란 얘기야.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했으면 못 기다려. 그러나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기다리라는 음성이 폭풍 가운데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난리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들리는 소리. 너는 잠잠하여 내가 하는 일을 목도해라. 잠잠해야 되나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잠해야 되나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요. 주님이 그냥 기다려. 근데 받아들이면 편해. 얼마나 편하냐. 기다리는데 무슨 문제가 뭐가 있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희비비가 있고 심지어는 시기도 있고 오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복도하게 해줄게. 약속이야. 아 기다리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뭘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기다리라는 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야? 내 정신 말고 성령의 임재.

주님의 영이 오셔서 일하시면 네가 상상치 못했던 일, 감춰졌던 보화가 드러날 때가 온다. 기다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창피도 있고 모욕도 있고 견뎌내야 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인내하면 참으며 인내를 넘어서 뭐 같다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부모는 부모들아, 가정아, 너희의 사명은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 들었지? 말씀으로 오셨던 귀로 들리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 내가 짓지 않은 집을 하나님으로도 공급받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듣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 ING,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을 그치면 안 돼. 항상 되어져가고 있는 존재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 그게 뭐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네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열심히 설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듣고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니? 물으셔요. 그런데 네가 사는 모습, 네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듣고 들은 사람이 살아들은 부모의 삶은 자녀들이 서론 본론 결론은 몰라. 그런데 알아. 어떻게 사는지 알아. 어느새 닮아가고 있어. 어릴 때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철야 생활들을 하셨죠. 제가 목회 나와서 어느새 저도 교회에서 지내기를 많이 했죠. 하나고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봤기 때문에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설교를 많이 들어서 많이 아니라 봤거든요. 새벽에 소리가 있어 깨보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네가 먼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들이는 과정 중에 너희 자녀들도 말하지 않아도 듣고 보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느 분이 우리 자녀가 몇 자나인데 자녀들이 도무지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자녀들은 보고 믿음을 만들어가며 사는 삶을 보고서 믿음을 확증합니다. 못 보여드린 거죠?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하듯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이들 가운데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다면 왜 한결같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여러분이 대충 알고 있잖아요.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진행형을 유지하지 못해서 어느새 완료형이 되었다 여기는 순간 자만 교만해져서 본이 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죠. 거부할 수 있는 게 뭐지냐? 부모님들의 믿음.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돼. 계속 보여줘야 돼.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의 명령이 내삶 가운데 살과 피가 되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 것이 옆에서 보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깊은 바다도 높은 산도 가겠습니다. 가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들의 답을 그들이 사춘기가 되어도 쏘가는 거야.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들려주래.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건지셨던 증거. 또 광야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던진 거. 이스라엘 백성들 말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산 중에도 하나님은 역시 기다리셨다는 증거.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품어주셨고,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도 하셨겠지만, 그 진노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환란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으로 사는 증거. 그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어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했으니, 처음엔 간증이죠. 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안 늦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은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알고 있어요. 안 늦는 것 같으나 기도로 후원해 줄때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그 세뇌 교육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가지게 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서의 승리는 무엇이냐? 아이, 교회가 말이야. 내가 볼 때, 목사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뭐냐? 자녀를 자기도 모르게 고문하는 거야.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녀로 목사님과 이격되게 만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목사라고 한층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성도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다 예수 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다 원죄에 붙들려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탐욕과 정욕과 돈에 매여서 고민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증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절대 복음적이지 않죠.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죠. 집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죠. 신앙생활은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으냐? 어느 누구도 완료형은 없다.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 아인지형, 신앙형으로 똑같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으로 해석해 내가 가는 이 도상에 있다면 그것으로 자라는 것이다. 퍼펙트하지 않지만 그래도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야. 모양을 갖춰보려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내려놓고, 하나님, 참,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웃는 것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완료형이 될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내가 오늘로 승과 복을 또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나를 주께 고백하되 나는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소원, 저의 소원은 하나님 저저 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저 가고 있다는 게 뭐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좀 부족한 부분에서 좋아지는 지점으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새신자일지라도 새신자가 세례 한번 받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옷깃을 입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세례 못 받았는데요. 그래도 그는 구원받은 자예요. 왜?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만나길 사모했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나 할지라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곧 넛보들까 하느라. 답보상태 있는 거

0: 그만 나오래. 주님이 부르시면 안 들려. 왜안 들리냐? 내가 되었다. 주님과 교통이 안 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 교통을 하게 해서 부르는데 들리지 않아. 양심이 굳었어. 심장이 굳으면 그 뭐라 그래요? 심근경색이라고 그러죠. 양심경색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공이 듣는 명령이 뭐냐? 동행하자. 내 생각을 잠깐 접었으면 좋겠다. 네, 기다려. 네, 너는 잠잠하여 주님 하실 일을 복도할지니라. 그 주님 하실 일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 내가 죽고 부인되어지고 똑똑한 척 잘나간 척 스마트하고 엘레강스하게 신앙생활 한척이 껍데기가 벗어지는 거야. 내가 나서고 싶을 때, 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가진 내 나름대로 신앙 양식을 오늘도 부수라는 얘기구나. 또 부인되어지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만 남는 거야.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이 힘이 됩니다. 내 의는 강고지요. 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여러분들의 의가 드러날까봐 두려우세요? 아니면 그냥 뭐 가볍게 지나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우리를 어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스타가 되도록 독려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드러날까봐 자기를 낮춰가며 하셨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나타내면서 가려고 하는 신앙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는데 본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님은요, 중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좋은 분이야. 그 말을 듣고는 몇 년 동안 기도할 게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 시작하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만 말하면 끝이었대요. 그런데 청년 시절 어느 날, 이때도 역시 주님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 안다. 근데 넌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많은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나도 알기 원한다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으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함께한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특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걸 구한 게 아니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였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보고, 아, 이거 참 마음에 든다. 참 예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기도가 있구나.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께 내가 디렉팅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꼭이 타이밍에 이 방법으로 해주셔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정해주고 일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가장 좋은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 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아서 센스 있게 잘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이 아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연결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기뻐하시고 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남기실 곳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메시지 참여하기에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공지사항란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오프닝과 말씀 카드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시면서 은혜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이었고요. 또 나의 갈길다 가도록 주리의 찬송까지 두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2104번님이 제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설명하느라 바빴던 나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절박한 기도 그 상황이 되면요. 진짜 간구하게 되고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꿔가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주님이 또 바꿔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이제 저에게 큰 공동체가 되었어요. 0191번님이 네, 감동인데요. 이런저런 사연도 듣고 또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언제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병원에서 듣다가 퇴원하신대요. 지금 저는 0과 6이 약한 상태이지만 주님 제 안에 계시니 강합니다 라고 고백 주시면서 인사 주셨는데, 네, 퇴원 축하드리고요. 퇴원하고 나서도 또 몸 잘 돌보시길 바래요. 네, 어쩜 피디님 목소리도 예쁘신데 말씀도 귀에 쏙쏙 들리게 잘하세요. 0473번님이 고맙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요약본을 듣는 기분입니다. 피디님의 선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고 날마다 감사한다고 인사 주셨는데, 뭐 설교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얼추 맞습니다. 네, 목사님들 설교에서 주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들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0880번님이요. 24시간 극동방송 고정해 놓는데 요즘 빼놓지 않고 듣는 힘찬 라디오라고 주셨어요. 남편분의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며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기를 또 같이 들어보세요. 같이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7460번님이요. 안녕하세요, 허영 PD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딱인 것 같아요. 라면서 더욱더 주님의 뜻 알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겠다고 다짐 주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4868번님도요. 어쩜 모두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뭉클하고 또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0084번님 찬양으로 또 이 하루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라고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 응원의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아시죠? 하고 주님께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의 뜻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0553번님이 주셨어요. 신청곡으로 주 우리 아버지. 중고등학교 시절 많이 은혜받은 찬양이래요. 너무 오랜만인데요, 저도. 주 우리 아버지. 힘차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다운 그 기도를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혜를 구한 것으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은요,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풍성한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0: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샬롬.
0: 샬롬. 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샬롬 해주시니까 네.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1: 아유,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도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사연을 보내셔야겠어요? 안 보내셔야겠어요? 지금 샵 3927번 오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의 제목들 오래 품었던 제목도 좋고요. 지금 갖고 있는 당장 급한 기도도 좋습니다. 무명을 원하시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번호 부르지 않고 익명으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오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5월의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1: 네.
0: 5월 들어온 지가 언젠가

0: 했더니 저희는 영남권 전도대회를 주일에 치르고
1: 네.
0: 그것까지 이제 너무 달려가서 그런지 갑자기 그냥 바로 중간이 되더라고요. 5월의 중간이. 세월의 빠름이 너무나 급한데
1: 네.
0: 4월, 5월 전도의 달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매진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아,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이. 시간이 유한하지 않구나. 그 절박함이 있어야겠구나라는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교인분들 전도하고 하실 때또 어떤 마음으로 권하시고 하십니까?
1: 네. 아, 영혼 구원은 우리에겐 기본적인 아주 사명인데요.
0: 네.
1: 아, 예수님의 제자라면 전도 제자여야 한다.
0: 전도 제자여야
1: 예, 그
0: 한다.
1: 참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0: 네.
1: 우린 제자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이 길은 전도하는 길, 이어야겠다 하는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합니다.
0: 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저 요즘 이 말씀 많이 마음에 되새기고 계속 좀 되뇌어 보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사실 계속 전하는데 계속 안 받아들이면 사람이 거절이 반복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자꾸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했던 말은 특별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 봐요.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첫 기도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첫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소망의 기도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하고도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옵시고, 영혼을 살려 생명을 불어넣는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재능과 잔재주, 인간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구원의 사역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함께하는 동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아니었으므로 그런 상급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들고 난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다 해결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0: 아멘.
1: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무명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울산극동방송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요즘 특별히 소망의 기도에 기도 부탁을 했다가 응답이 되셨다라는 기도 사연들이 참 많이 도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이든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울며 웃으려 합니다. 중보기도팀도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열심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한곡 듣고 돌아와서 우리 오늘의 기도 함께 할게요. 전하자라는 제목의 곡을

전하자 오늘 찬양 듣고 함께 왔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신 시각 11시 11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 사연 보내시고 빠르게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은 어떤 내용이라도 괜찮고요. 무명을 원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름 부르지 않고

0: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87번으로 사연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85이시고요. 폐암 말기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에 대해 의처증도 있어요. 아빠가 호흡을 편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이렇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용기 있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1: 네.
0: 네,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우리 7087님 기도 요청한 내용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에 진정한 평안, 주님의 은혜가 꼭 부어줬으면
0: 아멘.
1: 좋겠다.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힘들어할 엄마에게도 또 7087님 본인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좀 많이 부어져서 가정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복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0: 아멘.
1: 문제는 뭐 병도 문제지만 그 마음의 그 약함도 너무 큰것 같아서 꼭
0: 맞아요.
1: 만져줬으면 합니다.
0: 네.
1: 네.
0: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7087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가정에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의 문제가 오직 주님을 통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몸도 참 폐암 말기로 고통받으시고 계시고 거기다 더불어 마음까지도 힘들어 엄마에 대한 아니면 좀 근거 없고 까닭 없는 의심으로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져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통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이 편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그 고통받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도록 주님 아니면 그 안정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폐의 열매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호흡하며 마음껏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0: 아멘. 아멘.
1: 든든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니면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 아니면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7087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다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0: 아멘.
1: 뜨거운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를 향한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면 참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깨끗하게 이 감정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0: 아멘.
1: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함께 구원받게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늦기
0: 아멘.
1: 전에 우리 아버지 빨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 영혼을 불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주님께 나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안과 참 소망을 우리 아버지가 누리게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의 눈에 하나님의 눈이 심기기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풀려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같이 함께 기도해 봤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사연 소개합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최근 어려운 일이 있었고 오해를 많이 받아 공황장애가 재발을 했습니다. 완치가 없는 병임을 알고 있지만 막상 재발하니 고통스럽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그리고 육신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습니다.
1: 네, 얼마나 또 어려우시겠습니까? 저도 주변에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0: 네.
1: 참 의지로 안 되는,
0: 아, 공황장애는 의지로 안 돼요. 네.
1: 그참 어렵더라고요.
0: 네. 신체적 증상이 또 발현되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의지가
1: 말이에요.
0: 어렵습니다. 네.
1: 사람을 대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빠르게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1: 맞아요.
0: 성도님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참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참 공황장애까지 다시 재발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옆을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붙들어줄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1: 아멘.
0: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마음의 병이 들게 한 모든 원인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다시 힘을 내게 해 주옵시고 그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1: 아멘. 아멘.
0: 험난한 세상을 이길 만한 충분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니면 공황장애 정말 약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그 결단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깨끗이 나음을 입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이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평생 간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님 이번에 더 붙들어주셔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되고 성령님으로 채우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기도의 사연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98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순탄하게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이직이 필요하신가 봐요.
0: 네.
1: 네. 좀,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일일이 가섭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 꼭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네,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느낀 건데요.
1: 네.
0: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인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 꼭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1: 아멘.
0: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더라고요.
1: 아멘.
0: 분명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1: 아멘.
0: 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0984님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느 아침으로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막한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 0983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차근차근 열리게 해 주옵시며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여 작은 것을 구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공급팔사님의 가장 알맞는 그의 삶에서 가장 알며점으로 기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차근차근 순탄하게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삶이 또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0983님이 방금 문자를 주셨는데 아들의 이직을 두고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을 방금 보내셨어요.
0: 아,
1: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0: 네.
1: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46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제 대학병원 검진 날인데 허리가 아파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0: 소망의 기도에 기도를 부탁하셨었대요. 근데 저 택시 타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1: 네.
0: 허리가 나아지지 않아 계속 누워있긴 한데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녀오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460님의 아픈 허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곳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여쭤므로 통증이 있는 원인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곳에 하나님이여 강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의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너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깨끗이 낫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즉시 만져주셔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의 참으로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참은 자신도 하나님의 느끼지 못할 만큼 원활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참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나세리 예수님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허리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0: 아멘.
1: 주 예수로 명하노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들은 제거될지어다.
0: 아멘.
1: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이미 주님께서 내며 당신의 손으로 안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고침받아 하나님께 내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내일은 더 좋아졌다고 사연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용으로 주셨어요. 중보기도 덕분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타국에 있는 아들의 이직을 위해서 아들이 심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비자가 안 되면 귀국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려서 순탄한 이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해외에서 이직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1: 네.
0: 목사님, 제가 해외 생활을 해봤잖아요.
1: 네.
0: 비자를 제가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한 번 있었었어요.
1: 네.
0: 캐나다 있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자국민이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뭐랄까 사회에 나는 이 사회의 비주류구나. 불이익을 받는 거구나.
1: 네.
0: 이게 막 외국에서 사니까 뭐 되게 그런 사연이 아니에요. 비자가 안 된다는 건 이 사람 삶의 궤적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걸고 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1: 절박하겠군요.
0: 네. 그래서 이 절실한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가 참으로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그의 삶에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맞아야만 아들의 삶이 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의 우연의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되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절박한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0: 있다.
1: 아버지.
0: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을 때, 너무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해주옵시고,
1: 아멘.
0: 이번 기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삶을 드리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잘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들의 삶이 활짝 열림으로 모두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소식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이런 기도의 제목,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막 그 간증을 나누는 그런 상상이 제 마음에 막 들면서
0: 네.
1: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네요, 목사님.
0: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1: 그런 저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기도사연 보내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오늘은 정말 다른 중간 찬양도 안 듣고 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최대한 많이 기도하고 저희가 또 다 못한 기도의 제목은 또 내일이나 중보기도단께 부탁을 할 예정이니까 기도 열심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627번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영혼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하시면서 뒤에다 이름을 보내주셨어요.
0: 네.
1: 이영식님, 전숙희님. 네. 아마 이 두 분의 영혼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두 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목사님, 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이건 중보의 기도잖아요.
0: 네.
1: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죠.
0: 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개입해 주셔야 될 그 상황들이 곧 있더라고요.
1: 아, 맞아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구구절절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1: 아, 맞아요.
0: 네. 하나님께서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아, 우리 9627님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다 아심으로 꼭 하나님께서 모든 면을 회복시키셔서 복된 관계로 좋은 상황으로
1: 아멘.
0: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믿습니다.
1: 아멘.
0: 저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네,
0: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9627님이 기도 요청한 내용, 하나님은 그 깊은 사정을 아시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방법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할 따름이오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아심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게 개입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또 하나님이여 참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픈 것이 있습니까? 상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필요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영식님 또 전숙희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되찾게 해주옵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9507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네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큰 조카의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몇 년 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했는데 다

0: 다시 생겼다고 해요. 이 부분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본인을 위한 기도, 조카를 위한 기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저도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몸이 자꾸 여기저기 크고 작은 문제들이
0: 네.
1: 발견되곤 하더라고요.
0: 저는 할 말은
1: 네.
0: 아니지만, 노안이 왔어요,
1: 아,
0: 옷에.
1: 그러시죠.
0: 약간 멀리서 보기 시작했어요, 네.
1: 네.

0: 있더라고요. 네. 네.
1: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기도를 만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죠.
0: 아멘.
1: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길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큰 문제로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0: 아멘.
1: 저에게 목회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봤거든요. 맞아요. 심각한 병도 고치시고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믿습니다.
0: 아멘. 딱 붙잡고 기도합시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0957님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요즘 소화가 안 되는 증상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방법도 써봤겠지만 여전히 속이 불편한 그곳에 주님 역사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왕성한 소화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많은 몇점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들을 정말 자유롭게 섭취하고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9507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심으로 소화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이런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히 우리 9507님의 큰 조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궁 근종 수술받은 자리가 다시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큰 조카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몸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오히려 성령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세임을 얻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9507님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90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73세에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시다가 저희 부부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십니다. 하루속히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이거 치유 기도도 부탁드려요. 이것저것 모두 너무 힘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목사님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8908님의 이 기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이 기도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0: 아멘.
1: 속히 부부의 관계가 빨리 정상화되고 해결이 되게 주옵소서.
0: 아멘.
1: 그 부부 사이에 일어난 모든 갈등들과 서로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걸 위해 우리 8908님의 공황장애도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하나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교회에 몇 점은 나가다 중단하신 어머니도 빨리 그 마음이 힘을 얻고 함께 즐거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가정이 영적인 회복과 함께 관계 회복과 건강의 문제까지 다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0: 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을 보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진심으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한번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 말에는 힘이 없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요. 미안에는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한번 권해드려보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은 내일 그리고 중보기도단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함께해 주신 목사님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아까 우리의 목사님께서 샬롬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던지요. 샬롬 이 곡 띄워드리면서 여러분의 오늘 모두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 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이에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 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찬기도회 측은 김정석 목사에게 1948년 재헌 국회 당시의 기도문이 담긴 문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 담긴 기도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속 이스라엘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신학적 해석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다섯 개 단체가 연합해 연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맹신이 성경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종말 예언의 성취로만 보는 시각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마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치국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묵을 방관적 동조라고 규정하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은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와 환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 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추임식 및 비전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류영무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추임사를 통해 100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기독교 교육교사 인증제도 도입과 가정교회 학교를 잇는 통합교육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화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크기를 형상화한 발배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지구촌의료개발기구가 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개발과 선교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선교 리더십 양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특강은 신대원생과 청년들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한 실천적 선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호영 목사는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른 선교 패러

0: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조현주 사무총장은 국가와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제도를 활용한 청년들의 국제개발 참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성혜숙 본부장은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 속 교회의 공적 책임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말라위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성위생교육 지원금을 사단법인 월드샤프 측에 전달하는 뜻깊은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지구촌 의료개발기구 측은 이번 특강이 신학생들이 국제개발과 선교의 흐름을 이해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바람은 초속 4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3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하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서유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0: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1: 네.
0: 우리 삶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감사의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1: 네, 북한에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따로 없다고 하죠.
0: 네.
1: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많지만 또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환경만큼은 북한의 교육 상황이 참 녹록치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스승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미지가 저에게 오늘 도착했어요.
1: 네.
0: 제주극동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파 선교사님들께 보내준 이미지였는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배워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1: 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또 북녘의 성도들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먼저 걸어간 신앙의 길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북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전파 선교사 헌신이 오늘도 북녘 땅 곳곳에서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배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1: 오늘도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녘 땅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0: 생방송 OM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가 북녘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 가르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 또 스승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그분들이 잘 만나고 믿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기도의 문자들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7142님 저희들의 기도가 북한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시는 한 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0: 와.
1: 여러분 계신 곳에서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북녘 성도들, 지하교회를 위한 응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속 출석 체크해주시면 되겠고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따뜻한 햇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기를 육사체린이 어플로 참여하셨고요.
1: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새싹회원이세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0: 와,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충남 아산이에요. 알타리 다듬으면서 식혜도 마시며 방송 듣고 있는데 옆집에 할머니께서 이거 뭔 방송이요? 라고 하셔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사발구님.
1: 이게 전도죠.
0: 그럼요. 네. 듣게 하십시오.
1: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요 가사를 한번 더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출석 인사를 감사의 제목으로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네.
1: 가산동에서도 오셨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합니다.
0: 예. 사이사 성근이 어플로 출첵 해주셨어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 북녘땅도 그렇겠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 가운데도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1: 네.
0: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릴게요. 261 성도님입니다.
1: 북한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와. 누릴 수 있는 우리 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기도합니다.
0: 아멘. 잘 이겨내셔서 정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찬양할 때 우리도 네. 함께 남북한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또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오늘도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편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우물정 1069번으로 끝날 때까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0: 네.
1: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세요.
0: 아니 지금 안 들어온 지역이 너무 많은데 다 어디 가시우?
1: 제주도 안 보이고
0: 네.
1: 말씀하신 지금 청도도 안 보이고
0: 익산도 안 보이고 포항 네. 강원도 빨리 들어오세요. 자,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한편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로부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야, 저희 방송이 안 나가는 대구에서도 오늘 6150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0: 여기 대프리카유. 경상도 사투리 아닌데 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도 덥습니다. 공원에서 운동하며 듣고 계시다고.
1: 와.
0: 야외에서 운동하면서 벤치에 극동방송 라디오 볼륨 크게 틀어놓고 옆에 분 들으시라고 예 하시면서.
1: 아니 대프리카라고 네. 하시면서 어떻게 또 운동하러 나가셨어요?
0: 이 날씨에 저희도 점심 먹고 진짜. 한 바퀴 돌았다가 네. 몸에 지금 열이 확 올랐는데 자 그리고 군포에서 군산에서도 오셨고
1: 충청도를 말씀드리니까 청주에서도 네. 6263님이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고요.
0: 아이, 청주가 원래 좀 느려요. 항상 잘 듣고 기도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거든요.
1: 북한 출신인 아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어머머머, 여보, 이러다 굴러가겠어요. 배가 왜 이리 많이 나왔어요?
5: 어? 어이, 이 정도면 무슨, 아, 이거는 나의 인격이야. 내 인격이 이 정도라는 거지.
4: 아니에요. 이게 피부는 하얀데 까만 안경까지 쓰고 이러다 참대검 소리 듣겠어요.
5: 참대검? 침대검도 아니고 곰이 무슨 그런 곰이 있어?
4: 아니, 참대검 모르나요? 하얗고 까만 털이 있고 눈 주위에도 까맣고 귀여운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대나무 먹고 사는 그거예요.
5: 아, 아.

0: 내가 또 한기염 하지. 아, 근데 그래도 참대검 소리를 듣는 것도 조금이네.
1: 안 되겠어요. 귀엽긴 해도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각이 들어가겠어요. 그날 옆했던 모습이 어디 갔어요?
0: 살각이? 아, 너무 싫어. 아, 나 그냥 참대검 할래, 자기야.
1: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참대검이 어울리겠어요? 아, 공주 옆엔 왕자가 있어야지 곰이 있으면 되겠어요?
0: 아, 네, 공주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왕자 되어 보겠습니다.
2: 아니, 우리 아내 하나 씨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식사를 또 잘했으면 이렇게
3: 네.
2: 몸이 굴러가요. 그냥 배가 나와가지고.
3: 아이, 근데 참대 곰만큼 또 귀여운 적이는 없는데.
2: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3: 아,
2: 그죠? 잘 있겠죠. 자, 오늘 북한 말입니다. 북한어 표현으로 이 동물을 참대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보기 드립니다. 1번
3: 반달가슴곰,
2: 반달가슴곰. 2번
3: 판다,
2: 판다. 판다도 곰이에요. 둘 다 곰인데
3: 네.
2: 반달가슴곰을 말하는 거냐 판다를 말하는 거냐. 참대곰입니다. 힌트를 아까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대나무만 벗고 사는
3: 그쵸.
2: 애들. 그렇습니다.
3: 이 친구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는지.
2: 원하는 삶인가요?
3: 그럼요.
2: 뒹굴뒹굴.
3: 먹고 눕고 잠깐 네. 걷고.
2: 네.
3: 근데 유난히 저희가 이렇게 많은 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반달가슴도 있고 판다도 있고
2: 독극곰도 있고. 네.
3: 근데 그중에서 이 곰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2: 유독 좀 귀엽게 놀아요.
3: 눈이 이렇게 동글동글.
2: 그리고 폭력성이 그러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곰은.
3: 그렇죠.
2: 그렇죠?
3: 맞아요.
2: 자, 참대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대나무를 먹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죠.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3: 반달가슴곰.
2: 네, 2번
3: 판다.
2: 판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2: 네.
3: 참대곰이 1번 반달가슴곰일지 2번 판다일지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여러분 주변에 나 아니면 주변에 이 참대곰이 있다. 그 닮은 사람이 있다.
3: 근데 이게 눈이 이렇게 검게 동그랗잖아요.
2: 그렇죠.
3: 그래서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온 친구들도 참대곰처럼 보이기도 해요.
2: 이렇게 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 네. 이 뿔테 안경 쓰시는 분들. 네. 저는 피부가 하얗지 않아가지고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기시면서 여러분 지역도 또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이나 기도 제목도 축하 사연 뭐 신청 찬양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다 좋습니다. 남겨주세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목요일에 코너 만나봅니다.

0: 아, 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철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도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사랑입니다.
3: 서울에서 온 찬송입니다.
4: 서울에서 온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출신 청년 두 분과 또 남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치열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주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5: 분단 8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남북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 출신의 탈북민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과 또 생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생활 모습 가운데 서로의 장점은 무엇일지 또 서로의 생활 모습 가운데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남북한 청년들이 바라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 좋아요.
0: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생활을 해봤거나 뭐 겪어봤거나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2: 그렇죠.
0: 아마 탈북민을 만나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철수님,
1: 네.
0: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죠?
1: 지금 남조선에 한 3만 5천 명 가까이 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여러분 각 지역에 최소 몇백 명씩은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한 번쯤은 네. 탈북민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철수, 사랑이, 찬송이, 보라님은 우리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또 교육 받고 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을까.
2: 네.
0: 자, 그러면 우리 남출신 청년들의 바로 보는 북청년들의 장점 먼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제가 북한에서 오신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로 만나기 전에 느꼈던 하나의 그 벽 같은 게 있었거든요.
0: 네.
3: 약간 말투가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속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줘. 맞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쿠셔너? 폭신폭신하게
0: 돌려 말하고.
3: 돌려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시원찮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완전 장점인 것 같아요.
0: 진짜 이건 장점이네.
3: 완전.
1: 아니 저 보라님이 저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는 그 반대였거든요.
0: 네.
1: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니 남조선 친구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아닐 때는 말 그냥 해. 왜 그 빙글빙글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0: 그렇죠. 배려하면서 말하니까.
1: 네.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라님 같은 남조선 친구들이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0: 이야. 아니 이거는 서로에게 장점이네 진짜.
2: 그러네. 보완이 되는 부분이네요.
0: 네.
6: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봤을 때 남한에서 살아온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나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6: 예를 들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0: 네.
6: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굉장히 본받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북한 문을 여실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나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그런 하늘 상급이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전도의 영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그 전도의 열정도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하셨나 봅니다.
6: 많이 했습니다.
1: 아니 들으니까 좀 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이 두 분이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나는 전도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반대로 우리 북 출신 청년들이 봤을 때 남한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게 참 본받을 만하더라. 어떤 게 있으셨어요?
1: 저는 아까 그 보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섬세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0: 네.
1: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더 느꼈던 게 특히 우리 믿는 청년들 안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0: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도 이 인생에 경험했던 충격이 탈북민들보다 많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1: 없죠.
0: 네, 그러니까 심한 충격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받아내서 온전히 사랑을 부어주기에 더잘 가꾸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영원할 수도 있는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1: 맞아요.
0: 쉽지 않은
1: 네,
0: 경우가 있는데,
1: 힘들어요,
0: 네.
1: 그게.
0: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대부분이 더 쉽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2: 사랑을 나눌 줄 알고,
0: 네네네.
2: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대단하다 혹은 따라 배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릴 때부터 선택과 책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우리 북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선택이 의미가 없거든.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 한국 친구들은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훨씬 더 배어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1: 맞아요.
0: 뭔가를 했을 때내 선택에 책임지려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따라 배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2: 맞아요.
0: 있습니다.
2: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에 내가 하는 행동과 책임이 다 뒤따른다라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좀 본받을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군요. 네.
0: 맞습니다.
1: 북에서 지금 남한으로 오신 분들의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책임이라든지, 또그 자유를 활용하는 면에서든지, 굉장히 조금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2: 네.
1: 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폭발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요. 막 창업도 너무 당차게 하고, 북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진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너무나 생활력을 갖고
2: 맞아요.
1: 굉장히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내는 언니 오빠들 많이 봤거든요. 전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역으로 북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더 많은 잠재력이 있을까? 그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0: 네. 사실 저 말은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할 만한 게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자유를 그냥
2: 그저
0: 받았잖아요. 네.
2: 주어졌으니까.
0: 근데 우리는 없다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고
1: 그치.
0: 이렇게 써야 되겠다.
1: 맞아요.
0: 라는 뭔가 그 활용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그 자유를 받았을 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초반 폭발력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1: 그럼요.
0: 네.
1: 아, 저 하나 더 말해도 돼요?
2: 네.
1: 글씨를 진짜 잘
2: 아,
1: 쓰더라고요.
2: 북에서 오신
1: 네. 저 진짜
2: 청년들이.
1: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우리 보통 축의금 같은 봉투에 써있는 그 북글씨 있잖아요. 그거를 펜으로 쓰는데 깜짝 놀란 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2: 이거는 진짜 문화의 차이인데.
1: 우리는 사실 글씨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2: 맞아요.
1: 타자를 많이
2: 맞아요.
1: 치고.
2: 컴퓨터가 나온 다음엔.
1: 그쵸.
2: 네.
1: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만난 분에 한해서는 100이면 100 글씨를 다 너무 잘
2: 야, 이분들 또
1: 썼어요.
2: 작아집니다.
0: 오늘 보라님이 예외를 많이 만드시네요.
2: 아니, 저도 이제 북에서 보내신 그 편지, 우리 제주극동방송 가면 이제 전시가 돼 있잖아요. 서울극동방송 역사관에도 있는데, 글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써요.
1: 진짜.
2: 어쩌면 이렇게 잘 쓰실까. 근데 어릴 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반마다 서기를 뽑았어요. 그쵸? 총무 말고 회계 말고 서기를
1: 아,
2: 뽑았는데,
1: 칠판에 글씨 쓰는 친구들?
2: 네네.
1: 아,
2: 글씨 잘 쓰는
1: 기억난다.
2: 친구들을 또 해서 본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저도 한 저학년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나름 뽑힌 적이 있는데, 지금은 쓰라고 하면은 진짜 A4 반에 반장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진짜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 글씨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시나요?
3: 아니, 지금은 잘못 쓰긴 하지만, 어릴 때 이게, 그걸 훈련을 받는 게왜 받냐면요. 수령님 말씀? 뭐 이런 교시를, 이게 공동사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문을 이게 저희가 필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 대회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2: 그러니까 김일성 그뭐 훈시? 뭐
3: 네,
2: 교시
3: 그,
2: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흘렸으면 안 되는구나.
3: 맞아요. 이 흘렸은 날이 반동이
2: 그럼
3: 되는 거.
2: 반동이 되는 거야.
3: 그것도 써야 되고. 네,
1: 성공해요.
3: 그리고 거기 글자에 들어간 정성에 따라서 충성도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초등학교 때 저희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는 다 진짜 그런 게 있었거든요.
2: 네.
0: 북조선 출신으로서 반성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때 너무 날렸어가지고.
3: 아유, 충성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2: 아, 진짜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거나 할 때 기도문 적고 할

0: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과 어려움, 물론 좌절하실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 또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들은 진짜 열정적이세요.
1: 맞아요.
0: 그리고 진짜 맞아요. 순수하세요. 이런 크리스천 탈북민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다. 또 두 분이 작아지지만
2: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서로가 다르게 아니라 서로 본받을 점이 너무나 많은, 하지만 네. 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우리가 하나고 또 언젠가 하나 돼야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 예쁘게 봐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탈북민분들도 품어주시고 좋은 점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교제도 많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2: 철수,
3: 사랑입니다.
1: 찬송이,
4: 보라였습니다.
0: 지금까지
5: 너와 나의 어울리.

0: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이렇게 함께 또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또 교제할 수 있는 탈북민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경험을 또 오늘 문자로 많이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또 실향민분도 계시고 이산가족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앙공동체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0: 예.
1: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문자로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덜어 이렇게
0: 문자를 주세요. 그렇죠? 정답과 함께.
1: 맞아요. 네. 6711님이신데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87세 명예 권사입니다. 8.15 해방 전에 함경도 온산에서 내려오셨다고요.
0: 와.
1: 와. 근데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0: 그럼요.
1: 얘기를 들으시면 기도하는 마음이 또 남다르시겠어요.
0: 여러분도 더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참대곰. 참대곰이 무슨 뜻일지.
0: 네.
1: 1번 반달가슴곰.
0: 반달가슴곰이다. 2번.
1: 판다.
0: 판다이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우물정 10

0: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1: 네.
0: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1: 이 곰이 대나무를 먹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름이 푸바오예요.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드립니다.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니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참대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판다입니다.
0: 판다곰입니다. 많이들 귀여워하시네요. 보고 네. 싶다 푸바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며칠 전에 온 가족이 담양 중농원에 있는 판다를 구경하고 왔어요.
0: 오~
1: 0208님.
0: 거기 가면 볼 수가 있군요.
1: 담양에 네. 있나 봐요.
0: 그래요. 자,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통일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3 성도님. 여자친구분이 이분은 무산에서 일산에 오신 탈북민이시거든요.
1: 네.
0: 매일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도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서울의 김밥집에서 출석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58님도
0: 야.
1: 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0: 네.
1: 김밥집에서 일하시면서 출석하시는 거겠지요.
0: 아유, 그냥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기름지게 자, 우리 7098님 2번 정답 맞히시면서 저희 옆집에 탈북민분들이 사시는데요. 정말 이분들 단합 최고인 것 같아요. 김장도 함께 하고요. 반찬도 나눠 먹고요. 항상 함께 뭉쳐 다니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곁에서 봤던 느낌을 나눠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외조부께서 선천군에서 내려오신 실향민 3세대이십니다. 하시면서
0: 네.
1: 3184님도 정답까지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남과 북의 청년들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통일의 일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0937님 정답 남겨주셨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1: 네.
0: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당첨자는요.
1: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6125님 2번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성남에서 판다 보내주신 4638님, 강화도에서 참여해주신 6125님, 그리고 천안에서 듣고 계시대요. 요즘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데 이러다 제가 참대곰처럼 보이겠어요 하셨어요.
0: 네.
1: 5809님의 다크서클이 좀 들어가길 바라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음 통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은혜입니다. 3184님, 정읍 신태인이라는

0: 성함이신 것 같아요.
1: 네.
0: 정읍에서 신태인 청취자분. 화창한 날씨 가운데 어제 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9356님까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몇 분 더 계실 텐데요. 링크 클릭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보다
1: 내 손...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극동방송 OAP데이를 통해서 알고 나서는 북한 위에 많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청주 극동포럼에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 간증 저도 듣고 싶어서 대전에서 청주로 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득하고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하셨어요. 세상에. 3013님. 예. 가서 은혜의 시간 또 기도 함께하는 귀한 시간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2자계 극동방송 북방사역부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366에 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거죠. 세상의 서열 매기기와 경쟁 의식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끌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품고서 마침내 예수님께 나와서 참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러움과 동경을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지, 재미있는 인생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성경적 인생관이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의 가치로 돌아가야만 우리 자녀들도 말씀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큰 자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질문인 것이죠. 답변 첫 번째는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은요, 사회에서 매우 보잘것이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수염이 길게 난 어른들 사이에 아이를 다 예수님은 중심에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은 어린이 중심의 문화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정도 자녀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간표가 돌아가지요. 나라도, 지역사회도, 교회도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세기 사회는요, 여러분, 어린이는요, 최하층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요, 아주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순진하다가 아닙니다. 참 귀엽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적인 무력함입니다. inability입니다. 전적인 의존입니다. dependence, 완전히 의존하는 그러한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요, 좀 더 낮게 개선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돌이킨다는 말은 유턴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래야 꺾여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룰 나라에서 누가 국무총리가 될까?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될까? 이런 자리 싸움을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준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부의 자리에 앉을 것에 대해서 기대가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물리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나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교만과 공로의식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력함, 겸손함, 의존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요, 그런 방향 전환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려면 교만과 자랑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새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복도다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옛 자의 죽음 그리고 새 사람의 살림,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유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과 겸손함과 의존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자녀와 백성인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은 그분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덮어두고 말씀하지 마시고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를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요, 겸손, 즉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전혀 권장할 만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대범한 인간

인간이야말로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명예를 요구할 수 있고 존경을 받으며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은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패전포로나 거지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1세기 유대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나이나 종교적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예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자발적으로 취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애쓰는 상태를 의도적으로 껴안으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해지려는 욕망 자체를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그 위대함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신 거죠.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 그게 세상의 위대함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기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혹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이 쓴 동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죠?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개가 똥을 하나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개똥이 사람들이 뭐 주목하고 좋아하는 존재겠습니까? 참새에게 버려짐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닭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모든 존재들이 자기를 무시하는데 봄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민들레 싹이 돋아나게 되죠. 민들레 싹이 말하는 겁니다. 강아지 똥아, 네가 땅속으로 녹아들어서 나의 거름이 되어주지 않을래? 그러면은 내가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단다. 강아지 똥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기쁘게 자기를 녹여내는 것이죠. 땅속으로 흡수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피워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내는 희생인 것이죠. 낮아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낮아짐은요, 우리의 겸손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낮춰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래서 스스로 낮추면 누구나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를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가문도 좋아야 되고요, 지능도 있어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은 아무나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요, 누구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겸손을 통해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천국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겸손을 통해 낮아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가난한 자든 연약한 자든 소외된 자든 누구든지 겸손을 통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채워지고 높여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한 분이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알파벳 모양을 닮았다고 했습니까? V자 모양을 닮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V자 모양. 어떻게 해서 V자 모양일까요?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부는 낮아지는 비하의 길이라는 거죠.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장사 지낸 것까지 이 낮아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낮아지는 길.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낮아짐 장사됨으로부터는 이제는 승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높아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재림하게 되시는 것까지 이제는 높아짐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받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비하와 승귀의 V자의 법칙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경험으로 증명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지요. 조건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낮아지는 길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짐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위대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상식은요, 누구에게 잘해줘야 되나, 누구를 영접해야 되나, 나에게 다시 잘해줄 사람을 찾아서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후원 충성 시스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후원하고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또 나에게 충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예수님은 거부하셨던 겁니다. 지상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0%인 환대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환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소외된 자를 동정심 때문에 환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처럼 중요한 손님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은요,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문턱이 낮은 병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은요, 현재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이 운영하는 부산 송도에 있는 고신의료원 보금병원입니다. 장 박사님은요, 가난한 환자가 오면요, 병원비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 원장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밤에 나오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갈 차비 있어요? 없는데요, 이거 차비로 하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6.25 피난민과 나병 환자와 가난한 자를 너무나 차별 없이 똑같이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월급으로 병원비를 내기도 하고 정말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병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자라고 믿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 축복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나를 사랑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0: 작은 자들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의 큰 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장기래 박사님이 뒷문을 열어주면서 가난 환자를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님처럼 보았기 때문이지요. 내 곁에 작은 자가 여러분 있지요.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낮은 곳을 향해 시선과 마음을 돌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천국의 큰 자다 인정받으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높은 곳으로 가라, 성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낮은 곳으로 가라, 어린아이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라고 하는 시인이 무지개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잊고 있는 말을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어른의 능숙함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함,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법,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법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능력을 믿고 과시해라. 그러나 주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해라. 세상은요, 더 높이 올라가라 말하지만 주님은 너 자신을 낮춰라 말씀하시죠.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하지만 주님은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영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낮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천국의 역설이,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그곳에 머무름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그 위대함을 누리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국에 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실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0: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네,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예,
0: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비 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안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0: 145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네.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0: 못했어요.
1: 예.
0: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1: 네.
0: 또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 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를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0: 그니까요, 보니까.
1: 네.
0: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1: 네.
0: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1: 네.
0: 다니시면서, 예.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산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예.
1: 11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
0: 아들 어떻게 아들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0: 학교에서
1: 있습니다. 네.
0: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0: 예.
1: 로고송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1: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 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1: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1: 아, 어머나.
0: 꽃들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전남 진도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1: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1: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1: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그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우신, 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대로 자연도 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영원히 주 찬양. 예. 예수 아름다우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청주에 계신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 마음껏 아빠에게는 뭐 못할 말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7320번님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면서 또 5026번님 여수에서 듣고 계신다고 음성이 너무 좋대요.
1: 감사합니다.
0: 갑자기 행복해졌다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바, 아버지.

또 라디오 예배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아, 찬양이었던 예.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엔가 2집엔가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1: 네.
0: 우울증도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보죠.
0: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1: 네.
0: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

0: 이전 기도했니? 이렇게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야, 참, 우리 028번님.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1: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있군요. 예.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예, 찬양하다가 눈 마주쳤어요.
1: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아멘. 라고 8533번님.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1: 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네,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 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네, 네,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우리 1, 2, 4번님도 꼭 힘내십시오.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핸드폰으로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0번님도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여깄다.
0: 어디요?
1: 밑에
0: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4462번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1: 예.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새끼라를 들어볼까?
1: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앱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0: 아.
1: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네.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에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0: 아멘.
1: 야, 이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0: 감사하네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또 바뀌었잖아요.
0: 네.
1: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4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방송 꼭 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1: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0: 저도 그렇습니다.
1: 아, 진짜요?
0: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1: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0: 그 간절함이 있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런 것 같아요.
1: 가족 다 믿고 모태 신앙들은 이렇게 뿌리는 깊다고 하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0: 아멘.
1: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1: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아요. 네.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야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있고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내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1: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 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제목이 없죠.
1: 꽃들도인 것
0: 아,
1: 같습니다.
0: 꽃들도
1: 예.
0: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달인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축복하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을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들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0: 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의 노예로 살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죽어라 하고 싸웁니다.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이어지는데 부모 공경은 약속에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들면 냄새난다고 또 말을 같은 말을 자꾸 한다고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간을 지내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진정한 효도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틈틈이 전화도 드려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서 찾아뵙고 늘 건강 어떠신가 살펴보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가장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용돈이 최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꼭 1년 하면 어버이날 뿐이 아니라 어버님, 부모님 생신 또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겨서 섬겨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팽개 쳐놓고 부모님을 외롭게 힘들게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참으로 못된 자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서울역 쪽방촌에 가서 느끼는 것은 450세대가 한 평짜리 방에 살고 계신데 다 부형님들이 홀로 살고 계신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병들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서 그것을 외롭게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몸들이 다 아프셔서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고 계십니다. 정말 우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경제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욕하고 성질을 내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잊어버려요. 그냥 화났을 때 욕을 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어떤 못된 아버지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ABC 방송에서 흩어진 가족들끼리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년에 그 당시 300에서 400만 청소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부모님과 연락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어머니가 딸을 찾는 신청을 해갖고 찾아서 연결했습니다.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뉴욕에 살고 있어요. 전화로 연결하면서 TV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야야야 너 집 나간 지 10년 넘었는데 잘 살고 있니? 내 딸은 그냥 전화 받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왜 저를 찾았어요? 너 왜 갑자기 집을 나갔니? 엄마 나 꼴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내일 학교 갈 때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청소년인 이 딸이 충격을 받아서 그날 밤 짐 싸고 나갔어요. 나 꼴도 보고 싶다고 꺼져버리라고. 저기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나가서 온갖 험한 인생을 살면서 플로리다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질나서 욱해서 한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이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절망의 삶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화내서 소리 지른 것도 몰라요. 내가 그랬었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더 상처를 받아갖고 TV에서는 서로 화해하라고 전교를 연결시켜줬는데 오히려 그냥 더 성질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을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자녀를 격동시켜서 마음에 쓴뿌리를 남기지 말고 사람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실 때 언제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3500년 지금 이리까지 이 귀한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 개인 수상자 965명 중에 220명 정도가 유태계입니다.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의 가장 많은 교수, 1971년 통계가 25%입니다. 교수님들이 유태계가. 유태계 학생이 14에서 16%로 많고 전 세계 억만장자, 올해 발표된 포브스 그 잡지에 보니까 세계 억만장자 3,428명 중에 319명이 유태계예요. 약 9%에서 10%가 유태계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을 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3살 때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애들이 입을 열면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렇게 입보루처럼 이 귀한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할아버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다 모여라 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 할아버님이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다섯 남매가 다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되고 복받은

0: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수시로 저들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챙겨서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오늘부터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나왔을 때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두면 완전히 아이의 삶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서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소프라노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생인데 선혜 라이벌 경쟁 관계여서 서울대 성악과 재학 4년 동안 실기 점수로 전 과목 A를 받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테너였습니다. 한국의 파버로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한 달 앞두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 나는 앞으로 찬양사자가 되겠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첫 앨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11장의 정규앨범 라이브 크로스오버 앨범은 통산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는데 2016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까 간경화에 간암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간의 지수를 받는 것입니다. 같은 모든 조건이 맞는 간을 찾아야 되는데 딸 둘이 그 소식을 듣고 30살, 27살인 두 딸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병원 소리에 사인을 하고 먼저 둘째 딸이 수술대에 올랐는데 워낙 이 박종호 장로님 그 전에 보면 몸이 100kg가 넘어갔고 거구라 간이 1kg 이상 필요해갖고 1kg를 띠 이상 떼려면 두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께 너무 많이 뗄 수 없어서 이제 둘째 딸이 먼저 올라갔는데 14시간이 걸려서 둘째 딸에서 많이 뛰어가지고 14시간 술 후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둘째 딸이 술 동의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빠와 언니 저까지 수술하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 언니는 말고 재간 하나로 다 이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말 참으로 귀한 딸입니다. 자기 간을 많이 떼고 나서 이 딸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이 주의 사랑을 하나 되었습니다. 박종호 장로님이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내 자식이 수술칼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하는 마음에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를 수천 번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나의 바람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픈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하나님을 찬하는 산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혹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며 찬양사가를 갖고 계신 귀한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모님의 사랑, 자녀 사랑을 이렇게 체험한 그 사역 위에 하나님도 앞으로도 더욱 귀하고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 6181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두려워하자 소녀의 할머니는 아이에게 재밌는 놀이를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천둥 케이크를 만들자. 천둥 번개가 여러 차례 들려오고 나면 나중에 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뒀다가 천둥 번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폭풍우가 닥치기 전까지 케이크를 빨리 구워내는 일종의 놀이였죠. 소녀는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케이크를 빨리 굽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을 만드느라 정신없었는데요. 그 사이에 번개는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아이는 케이크를 신나게 만드느라 더 이상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패트리시아 폴라코라는 작가의 어린 시절을 담은 글 천둥 케이크의 얘긴데요. 손녀를 달래는 할머니의 방법이 참 지혜롭죠. 두려워하는 손녀에게 그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물결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가오시는데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지만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희주일의 찬양, 이명로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함께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나도 파도처럼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게 됐던 베드로 이야기를 담은 찬양인데요. 문제만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재빨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풍랑 위에 태연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풍랑 속에서도 담담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서 이런 오프닝을 쓴 건 아니고요. 이 역시 제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그 상황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고 또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문제의 풍랑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요.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을 멋지게 담은 말씀 씨앗 배경 화면도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배경 화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084번님, 저도 2주째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령 PD님도 속히 목소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방송 진행할 때마다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들어주시는 여러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6204번님, 퇴근하며 듣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친 하루에 힘이 나는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0308번님, 피디님 저도 감기로 많이 고생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셨군요. 지금은 또 어떻게 잘 회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 곡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공익동방송이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았는데요.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역을 요즘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초에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여러 개척교회를 돕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역이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목양을 이어가는 귀한 개척교회들이 곳곳에 참 많은데요. 오늘은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의 이야기 간증 나눠봅니다. 같이 만나보기. 네, 오늘 같이 만나보기 이 시간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중학생 두 자녀의 아빠이자 예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예사랑교회라고 앞서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 네, 어떤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해주세요.
1: 아, 예, 저희 교회 이름이 예사랑교회인데요. 특별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지키려면 예수님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사랑교회입니다.

0: 사랑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 아, 네. 역시 예사랑교회, 예수님 사랑의 준말이군요.
0: 네.
1: 예. 부천 중동에 위치한 교회라고 들었어요.
0: 네.
1: 네. 부천 중동에 이제 목회를 개척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아, 네. 제가 아버지께서 이제 중동 위치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1: 네.
0: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곳에 근처에서 제가 또 살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0: 네.
1: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또 그런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랜 신앙의 대를 이어온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네, 네,
1: 그 이야기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아, 예.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 되시기 전에 이제 일반 직장으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 저희 외조모님께서 이제 굉장히 신앙이 깊으셨고 여도 순복음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1: 네.
0: 같이 저희가 살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4대가 같이 살았는데,
1: 와.
0: 예,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권사님이 늘 새벽마다 저희 집 거실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곁에서 보았습니다.
1: 아, 외조모님이 새벽마다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0: 네.
1: 그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라셨으니,
0: 네.
1: 야, 참 이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 참 중요하구나 새삼 생각하게 되는데요.
0: 네.
1: 많은 영향을 받으셨겠어요.
0: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도 알게 됐고, 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저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1: 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0: 네.
1: 그러면 앞서서 그 중학생 두 자녀까지 이제는,
0: 네.
1: 5대로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그 가족들의 믿음이 내려온 그 히스토리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0: 아, 네. 저희 외조모님이 이제 여도순복음교회 계시기 전에 또 이제 많은 서대문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데,
1: 네.
0: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외조모님 가정이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 외조모님의 동생 허균, 지금은 목사님으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건축위원장으로, 예, 거기에서 여도 순복음교회를 함께 조용길 목사님과 함께 설계하고 또 공사 과정까지 하시면서
1: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개척 멤버셨네요, 말하자면.
0: 네, 네. 그래서 함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허균 목사님이 이제 폐에 병이 있으셨는데, 그때 조용길 목사님 통해서 치유받고, 네,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있다가 건축위원장 하시면서 선교사까지 나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과정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저희 허균 목사님이 파라과이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1: 네.
0: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가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선교하시면서 93년도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왜냐면 허순내 이제 외조모님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데, 참 그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기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라.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하신 게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 말씀을 또 아버지께 저에게 해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1: 네. 아, 참 어린 시절에 이런 믿음의 모습들, 또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0: 네.
1: 10살 때의 기억을 또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0: 네.
1: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렇게 목회의 길로 가기까지 이어졌는데,
0: 네.
1: 그 이후에도 할아버지 대 그리고 또 아버지 대에 계속 믿음이 내려져 온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아,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이제 반항적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과정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이제 외조모님이 이제 돌보시면서 저희 아버지나 이제 형제들을 같이 케어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외조모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도 아마 이제 그 가정이, 그러니까 저희 홍가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이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가정이 흔들릴까 봐,
0: 네.
1: 꼭 붙잡아 주시기를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겠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저희 할아버님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셔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안에서 술, 담배도 끊으시고 완전히

0: 변화된 삶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지?
1: 어떻게 할아버지가 그 술과 담배를 끊으셨지?
0: 네,
1: 그런, 신기하셨겠네요.
0: 네, 너무 신기한 그러한 경험을 저한테 하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친할아버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듣고 찬송가 405장을 찬양하면서 그 밤에 저희 집 그 안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신앙으로 또 더욱더 성숙해지고 다시 회복되고 회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결단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목회에 또 다짐을 하시게 된 건가요? 목사님께서도?
0: 네,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저에게 계속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집에서도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찬양하는 일들 하는데 그때 항상 저희 집에는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집에 나가셔도 틀어놓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는
1: 어머,
0: 예, 그러한
1: 그랬군요.
0: 저희 집안의 이제 환경이었습니다.
1: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인터뷰로 네. 이 극동방송에 출연하셨네요.
0: 네, 너무 신기합니다.
1: 네. 네, 아마 지금도 이제 미래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될 다음 세대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요.
0: 네.
1: 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단을 하시게 된 거네요.
0: 네.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간 경화로 투병하셨거든요.
1: 아, 그러셨군요.
0: 네, 몸이 많이 약해지셨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곁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네. 가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 그게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요. 그때 이제 제가 목회의 어떤 꿈을 꾸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은 이제 간암으로 지금 6년째 투병
1: 네.
0: 중이십니다.
1: 그러시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가 개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님을 돕겠다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1: 네.
0: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목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버지의 뒤를 따라 또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로 감당하셨고
0: 네.
1: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방식으로
0: 네.
1: 또 지금 길을 열어주셨군요.
0: 네.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 위치한 중동에 제가 이제 교회를 공사하면서 예배의 초소를 삼게 됐습니다.
1: 아, 거기가 바로 부천 네. 중동에 있는 예사랑 교회.
0: 네, 맞습니다.
1: 예수님 사랑하자 하는 그 교회.
0: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네.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예배 초소가 됐습니다.
1: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연 끝에 지금 네. 또 목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예배 초소를 삼고 나서 2년 후에 기도하면서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 이제 교단에 소속된 창립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에 이제 개척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제 10년째 됐는데 지금 9년 차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1: 내년이면 그럼 공식적으로 10주년
0: 네,
1: 되겠네요.
0: 그렇게 됩니다.
1: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지켜보면 그 뒤에 정말 그림자처럼 옆에서 내조하시고 눈물로 함께하는 사모님들의 모습을 또
0: 네.
1: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이 사모님께서도 이 모든 개척의 과정들 함께 하셨을 텐데
0: 네.
1: 사모님께서도 처음에 목사의 사모로서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결단하고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0: 아닙니다.
1: 아, 네,
0: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사모는 하고 싶지 않고 네, 일반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런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0: 네.
1: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개척을 결단하실 때 또 사모님께서
0: 네.
1: 어떤 우려나 반대는 없었는지요?
0: 아, 네.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사모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이 있었지만 이미 사모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왔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적으로도 헌금하는 일들부터 해서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까지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저 개척한다고 하니까

0: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이미 너무나도 귀하게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로 살고 계셨던 분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마 이 방송을 또 네.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그동안 함께하면서 애쓰고 또 같이 눈물로 이 목회를 읽어온 우리 사모님께
0: 네.
1: 또 이 자리를 빌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0: 아, 네.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한마디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내조하면서 부족한 목회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서 예사랑교회를 세워줘서 또 감사하고 또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섬겨준 여러 가지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 네. 중요한 이야기 하나 네. 빠뜨리신 것 같은데.
0: 그리고 사랑합니다.
1: 그렇죠. 네. 아, 사모님 성함도 알려주세요.
0: 네, 한정아 사모입니다.
1: 한정아 사모님.
0: 네.
1: 네, 사모님 정말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의 고백을
0: 네.
1: 아마 라디오 앞에서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같이 걸어가기 오늘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계시는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찬양 함께한 뒤에 이야기 이어갈까 하는데요.
0: 네.
1: 목사님 또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구역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1: 네.
0: 옛 찬송가로는 202장인데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1: 아, 네.
0: 네.
1: 특별히 그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후렴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의 보혈
1: 능력이 또다.
0: 주의
1: 네.
0: 피 믿으오
1: 네.
0: 아멘.
1: 네. 아, 네. 아멘까지
0: 네.
1: 힘차게 또 구역 예배에서 어릴 때부터 쭉 불러왔던
0: 네.
1: 그 힘찬 찬송 주의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한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특별한 간증 인터뷰 같이 만나보기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의 간증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정말 외조모 때부터 지금 이제 믿음의 4대 자녀 대까지 5대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와 사역의 스토리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개척 10년 차 되신다고 네. 앞서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네. 모든 목회가 어렵겠지만 또 개척교회에 또 여러 어려움,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네. 사실 아버지의 이제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또 이제 저희 딸도 많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0: 그래서 이제 사춘기 예, 지금 중학생이라고
1: 맞습니다.
0: 했지요.
1: 예,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색전술을 통해서 항암을 이제 하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 2개월 전에는 이제 간암 신약이 나왔는데 항암약이 이제 경구 항암약을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계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이제 간암 투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부천에 있는 곳으로 모셔오게 됐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은 지내고 계시는데요.
0: 아, 네. 교회 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1: 네,
0: 그러시군요. 네. 네.
1: 이제 시골을 이 집이세요. 그래서 시골 집을 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려고 요즘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팔릴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데 어제 최근에 이제 간성 혼수 상태가 오셔서
0: 아, 네.
1: 예,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모시고 응급실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0: 이제 또 퇴원은 다시 하셨고
1: 네, 퇴원 다시 하셔서
0: 지금 댁에서 지금 요양 중이시군요.
1: 네, 요양하고 있습니다.
0: 네.
1: 보험이 안 되는 또 신약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0: 아, 네. 아, 그러면 목사님 목회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1: 아, 예. 그래도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갈 때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매매가 된다면 교회 이전을 또 준비할 수도 있고
0: 아, 네.
1: 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변경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0: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예배 처소를
1: 네, 맞습니다.
0: 또 공유 공간을 찾아 나서는 방법도
1: 네.
0: 또 생각하고 계시군요.
1: 네. 정 안 되면 이제 제가 뭐 부교역자로 이제 가게 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금 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참 목회하시는 것도 분주하실 텐데
1: 네.
0: 또 아프신 아버지 목사님 간병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야유회를 가거든요.
0: 네.
1: 이제 아버님 다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인천대공원을 갔는데 참 언제 또 이렇게 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예비였습니다.
0: 네.
1: 이제 아버님께서 계시는 동안 믿음으로 또 손주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개척교회마다 많이들 어려운 사연들이 많지만 또 이런 투병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목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또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1: 네.
0: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 피디님을 통해서 이 방송을 나오게 될 때에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내하고

0: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제 치료비를 위해서 교회도 혹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내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나가도 괜찮을지 이런 고민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또 피디님께서 이러한 이제 간증식으로 할수 있다고
1: 네.
0: 해서 최대한 이제 조심하게.

0: 연결해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1: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도 정말 이 귀한 교회 또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네.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주님과 나만의 그런 은혜의 기억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1: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미 이제 개척하신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은 수월하게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었고 네, 예배의 초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좀 다르게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해 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배의 초소를 꾸며야 되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네. 저희가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2주일 동안 오셔서 무상으로 공사해 주시고
0: 와.
1: 그렇게 예배의 초소를 꾸며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권사님들부터 해서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십시일반 모아서 강대상이라든가 성구에 관련된 것들도 채워주시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를 채워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쇼파 같은 거에 앉아서 했었는데
0: 네.
1: 이제 점점 이제 모양이 갖춰지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좀 더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는 점심을 먹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점심을 먹는데 저희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헌신으로 음식이 차려지거든요.
0: 아.
1: 그래서 매번 이제 식사 반찬이 달라지는데요. 뭐 국수도 맛있고요. 고기도 맛있고요. 또 때로는 일반 미역국도 아주 맛있게 끓여주셔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네. 만나와 매출하기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네. 손길을 개척 중에 매일매일 느껴 오시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께서 또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후원도 해주시거든요.
0: 아, 네. 네.
1: 그래서 또 이제 교회마다 십시일반 후원해주시는 것 때문에 또 저희가 재정도 어렵지만 충당해가고 있습니다.
0: 네.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올해 맞았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이 여러 가지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1: 네.
0: 올해 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귀한 이런 개척교회를 또 찾아서 그 개척교회에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돕는 것을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70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 찾아가서 지원금과 필요를 채워드리고 또 후원해드리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네.
0: 네. 어려운 가운데도 꿋꿋하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개척교회를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인터뷰도 또 교회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같이 걸어가기 오늘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의 개척 스토리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1: 네,
0: 아쉽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게 될지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현재 있는 목회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 분의 기도가 저희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간 것처럼
0: 네.
1: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도한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쓰여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인터뷰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저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부천 중동에 위치한 예사랑교회 홍성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4127번님께서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홍성민 목사님의 그 마음의 고백과도 같은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죄인을 위한 기쁜 소식, 즉 칭의에 관한 것이고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성도를 위한 기쁜 소식, 즉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화의 과정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보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진리라고 여기며 그 결과 우리의 몸을 의롭게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칠 때 비로소 죄의 권세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죄악을 위해 또 다른 시간을 의로운 삶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굶주리게 해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과 행동으로 이끄는 것들을 보거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이러한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이것은 타당하고 논리적인 질문이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입니다. 1절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신자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 다루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보충 설명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면 왜 내 삶에서 죄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6장에서 이미 제시되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법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버려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신자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신자의 삶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신자의 삶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이 신자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즉 사망의 우리를 율법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까? 답은 물론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따라서 율법에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결혼을 예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가늠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하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했고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들어와서 율법과의 그 연결을 끊었습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므로 규칙이나 규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원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사랑으로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이단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요점은 우리가 법을 어기거나 십계명을 대해 팽개치고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초점과 유일한 목표는 사랑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삶의 초점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향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불신자 시절에 옳은 일을 하려고 아무리 애썼더라도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죄악된 본성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초점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 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왕 이야기의 저자 진 에드워드는 서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일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포기하며 삽니다.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끊임없이 의식하는 일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있는지조차 모르니 추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체적 노력입니다. 다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자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일은 개인이 혼자 추구하거나 혼자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강세영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곡이죠. 조찬미의 음성으로 교회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에 있으신가요? 내가 좀 아닌 길로 갈때 사랑으로 권면도 해주고, 믿음의 확신보다 의심이 많이 들 때, 내게 역사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친구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꼭 함께 성장해가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자 토크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내 믿음의 멘토? 아니면 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표현을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다섯 글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울산을 클릭하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다섯 자 토크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뭐 제주 돼지 4인분 등 선물도 많이 뽑아서 드릴게요. 내 믿음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표현도 좋고요.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에 대한 표현들, 네, 문자로 다섯 자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친구 땡땡땡이라고 했어요. 아, 오늘도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자 소개에는 좀 적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보내주시면 그분들께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추첨되시는 분들은, 당첨되신 분들은 그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가끔 울리는 이 친구 몇 명이랑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믿음이 좀 넘어질 때, 화가 날 때, 막, 그 방에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들은 저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들어줘요. 들어주고, 그 다음 아주 천천히 제가 다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너참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잘 지나가서, 이러이러한 간증을 했을 때도 참 기억이 난다 하며,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저도 그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너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엔 들어주고, 이제 이후에는 또 상기시키기도 하고,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좀 실명이 많을 것 같아서 문자는 소개하지 않고요. 대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여러분의 멘토,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 그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그분들께 선물 보내셔야 돼요. 찬양 들으면서 이어갑니다.

팀노거십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Being built together 이라는 영어 제목도 있는 곡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을 일단 너무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자체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오늘 좀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책이 어떤 책이냐, 세왕 이야기의 서문을 오늘 읽어드렸어요. 네,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의 서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세왕 이야기는 길지 않은 책인데 저는 굉장히 깊이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던 장소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추천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다. 네, 신앙 고전이죠. 네,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특별히 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때는 뭐 어려운 일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예상치 않게 이렇게 접했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책이 세왕 이야기였습니다. 네, 질문에 답 드렸고요. 교회 이름들이 좀 많이 오고 있네요. 아름다운 울산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오고 있고, 신광교회도 보이고, 아름다운 교회 뭐 등등등이 오고 있는데, 다섯 자를 맞추신 분도 있고 억지로 끼워주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친구들 이름도 오고 있고, 오늘은 내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대한 이름을, 네, 혹은 뭐 그분의 이름을 다섯 글자로 만들어서 샵 3927번 문자나 극동방송 앱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그분께 선물을 드리겠다, 뭐 공동체에 선물을 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문자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실명이 많은 때는 제가 문자 소개 거의 안 합니다. 혹시나 좀 그분이 원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명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그냥 그분들께 선물만 조용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들은 뭐 많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청년회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문자가 교회 이름들도 다양하게 있네요. 중앙청년회 이렇게 있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네, 3694번으로 요즘 날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해가 기네요 하시면서 사연들 보내주시면서, 더운 날 조심히 보내세요. 5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다 보니 이후는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 정말 덥더라고요. 저도 스튜디오에서 계속 에어컨 켜게 되더라고요. 아직 잘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올해 여름도 정말 예사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약간 불안해요. 너무 더울까봐. 네, 그래도 좋은 날들이니까 이 날들을 좀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잖아요.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이어갈게요. 두 곡의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오늘의 음악 묵상 함께 할게요.

교회 외 장소에서 싱어롱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곡을 같이 부르는 경험. 생각해보면 여러분께도 몇 번 있을 겁니다. 연합 수련회에 갔을 때,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등등 꽤 있죠? 그리고 그 곡들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특히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예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분위기에 마음이 휩쓸려버리는 것이겠죠. 진정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머문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기억은 결국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께 머무르는지 살펴보면 잘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에는 굉장히 긴 시간 회중의 목소리만으로 찬양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의 방송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방송 사고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적절히 음악을 페이드아웃 하지만 오늘은 저원곡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회중이 자신의 목소리로만 찬양할 때, 그 부분이 나올 때 당신이 있는 곳, 그 차 안, 그 방 안,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되는, 온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음악 묵상 한성 라이브 워십 실황 앨범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나눴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회중의 싱어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주로만 한 2분 넘게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곡은 끝까지 하기가 굉장히 끝까지 띄워드리기가 방송에선 쉽지 않은 곡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을 못 띄워드리는 게 늘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항상 아주 가끔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 곡을 띄워드리기도 하는데 이 회중의 찬양과 그리고 이어지는 연주 가운데서도 그 연주가 기도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마음이 늘 많이 들게 하는 찬양이라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만들어드려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현장감을 끝까지 한번 전달드려봤습니다. 한성 라이브 워십 실황 앨범에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했어요. 오늘 방송은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이 떠오르셨다면 좋겠다. 찬양을 통해 성령님을 생각하셨다면 좋겠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선곡을 하고 여러분들께 찬양도 띄워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멘토도 있고 좋은 공동체도 있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풍요로움을 누려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또 좋은 믿음의 멘토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또 저의 멘토를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멘토들과 공동체에게 드릴 선물은 따로 방송이 끝나고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당첨 메시지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뭐 당첨 메시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중요한 것은 그 떠올리신 공동체, 떠올린 그 한 사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 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이 내 옆에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시는 이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네. 네 그런 감사. 저는 이 시간에 갑자기 아침에 방송한 저희 오센오십 팀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 팀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저희 정말 신앙 나눔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 후배 PD도 같이 있고 또 우리 피아노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정말 어떤 것도 공통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구성인데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때로는 막 속상한 거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막 속상한 것만 잔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팀이 떠오르기도 하고 공동체가 처음에 멘토 한두 사람 생각했다가 점점 더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다고 조금 화를 내신다면 조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곁을 안 주신 건 아닌지 혹은 상처가 될까봐 너무 움츠려 들어있던 건 아닌지. 그런데 용기를 갖지 않고는 어떤 관계는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낫지 않아도 때로는 조금 희생하겠다, 불편을 감수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맨몸으로 정직하게 나서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참 이루어져 가기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 분안 계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믿음의 공동체 함께 있기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 주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성령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을 어떤 곡을 할까, 좀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야 돌아봅니다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성가 같은 곡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너무 이 곡이 아름답고 너무 저의 마음 같아서 그냥 가사가 너무너무 주옥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마쳐야겠다 생각해서 이제야 돌아봅니다. 소프라노 손예지의 음성으로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며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당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

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신의가에 생명수 신의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언양교회 권동화 원로 목사님께서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속담 가운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이런 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행편이 좋아지면 가게에 어렵고 부족했던 때를 생각지 않고 처음부터 잘났다고 뽐내는 그런 모습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시골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아니냐 그 친구 얼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얼음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군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 되면 뭐하노? 지금 우리 동기들한테 한 게 뭐 있노? 아무것도 없잖아. 잘난 척 했었더라. 까불거리고 그렇게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구리가 뭐 올챙이 시절 압니까? 어젯한 모습으로 개구리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에 올챙이가 개구리 되기 전에 꼬리가 달린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시절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지고 개구리가 되어지면은 내가 어찌 그런 때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회사에 입사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신입생 때는 아주 겸손하게 말을 잘 듣고 그러지만 그래 합니다만은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합니다. 어려울 때는 몰랐는데 좀 돈이 벌어지고 여유가 있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고 각자의 제약의 본성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바로 룻이 살던 시대였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인데 근데 이들이 떠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33번을 침략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물론 전쟁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후에 이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고 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약속 바른 사람들이 야야 우리 이 땅에 못 살겠다 이민 가자. 그래서 이민을 간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결혼이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만 해도 제법 그래도 풍족하게 나갔더라. 오늘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살만한 사람들이 이민을 갔다.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아니었겠는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아내는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모압의 딸, 안 믿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의 딸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10년쯤 됐을 때에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쯤 돼서 자기 고국 땅에 베들레헴에 야 하나님이 그 땅에 곡식을 풍족하게 해서 양식이 있게 있더라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죽을 바에야 고생하고 죽을 바에야 차라리 고국으로 가서 죽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두 며느리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남편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시어머니가 재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땡푼입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시어머니에 따라가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이렇게 쫄탕 망은 집안에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안 가.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 안 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 가겠다. 안 갑니다. 미쳤다고 합니까? 그런데 쫄탕 망은 가정에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들아 돌아가거라 하니까 전부 다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따라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장가를 들어서 시집을 가서 내가 남편을 얻어 아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너희들이 기다리겠느냐.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우에 마지가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못 놓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행수와 또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 계대결혼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생각을 아주 빨리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머니 알겠습니다. 인사법 극복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루스는 둘째 며느리 루스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버이 주일날에 왜 루시 이방 며느리 루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한사코 따라가려고 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빈털터리 시어머니지만은 시금치도 시다도 들어가지고 싫어서 안 먹는 시대에 참 고마운 며느리. 이런 며느리 없잖아요. 이런 며느리 달라고 기도 좀 하이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와서 시어머니가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안 믿는 가정의 딸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데 나오미가 워낙 잘한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고 참 이렇게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아마 정이 들은 것 같고 따라오는 데는 물론 인정 어머니가 베풀으신 정이 있은 것 같아요. 정을 따라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저는 전도사 시절 때 6만 원을 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자기는 전도사가 이렇게 월급을 작게 받는다는 생각도 못한다. 그 당시에는 한 20만 원 정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전도사 6만 원을 받는데 시집을 하고

보니까 이야 이게 무슨 짓이고 어째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살아보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자기도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쌀이 없다. 그럼 우연히 굶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굶기시고 어떤 집사님이 저녁인데 가면서 우리 집에 박스를 라면 박스 한 박스를 던져주고 갔어요. 그럼 안 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해라. 그래야만 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굶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뭐 금식한다고 내가 먹지를 않아서 그렇지 내가 없어서 굶은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기지. 자기도 이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 와서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백성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좀 하소. 아이고 참. 아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만큼 세상에 좋은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아, 먹을 것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그 중심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남은 생활에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럴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갔지요. 일사각오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야, 우리가 섬겼던 그 모세 신보다도 하나님의 신이 더 큰 것 같다, 더 좋다. 아유, 어머니가 우리에게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는데 나는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울며 나는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을 보니까 이들이 어머니에게 감안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정생활 가운데서 어른들이나 자녀들이나 항상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하면 그 다음에 자녀들도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면 이웃에게 복음이 저절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면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도 감화를 받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화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 네 분들이 이제 주일만 되면 성경을 끼고 둘이서 팔짱을 끼고 교회를 가는 걸 보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아이고, 너는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정답게 가느냐? 교회 간다. 너도 교회 가면 된다. 이게 저절로 전도가 되어진 때가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떠나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의 축복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기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보리 추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왔지만은 고국에 따라왔지만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내가 추수 때니까 가서 곡식을 좀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더라고 했습니다. 지약의 집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나아미는 자기 아들이 없어서 이제는 내 며느리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논에 가서 이삭을 주었더라. 그래서 옛날의 법에는 자기가 농사를 팔았지만은 그러나 인척 가운데서 대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물려주는 그런 부부 이식 때문에 부자 보아스에게 결혼만 하면은 자기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재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예수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따라오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살게 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후손을 퍼뜨리게 하시는데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 올라가는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없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룻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머니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던 여인이 믿는 가정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 엘리멜렉 같은 이 가정이 잠깐 동안 잘못 실수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혹 믿음 생활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 옆으로 갔더라도 빨리 돌아오면,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 나오미냐 이 꼬라지 봐라, 아이고 나갈 때는 참 잘 나갔더만은 돌아올 때는 아이고 빈털들이 쫄딱 망해왔네. 성경에도 보면 성읍의 산을 뜯어렸더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는 잘 나갔던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폭삭 망해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성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권동화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육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울산의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국에 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국에 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대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3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교통방송 어린이 합찬단체 하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교통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

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분씩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1: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작가 헬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자기개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과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습관, 즉 자신만의 루틴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새벽 묵상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곤 했었지요. 새벽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은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다고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넘치는 고백이 성경을 뚫고 나오는 듯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주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때에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또 지금은 아무 응답이 없으실지라도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끄심 따라 묵묵히 또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연주곡을 한곡 준비했습니다. 줄리아드 트리오가 연주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어서 연주합니다.

안성진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힘찬 목소리로 담대하라.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귀로 듣는 신앙 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은 문이 닫힌 후 열심히 문을 두드리며 간곡히 부탁했으나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냉혹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문으로 들어갈 허락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는 절대 죄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할 만큼 더럽고 불결한 죄인으로 한 번도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마음 속에 들어오시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죽기 직전에 회개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는 가치가 없고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전에 다른 사람들을 기만한 위선자는 죽을 때도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물 외에는 어떤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자원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회개하겠다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젊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망처럼 분명한 것이 없듯 사망의 때처럼 불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미친 듯이 죄를 지어 그 죄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이 검이나 무절제, 사치나 호사 또는 과음이나 무서운 질병 등으로 갑자기 그를 쳐서 데려가시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어 회개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 1,000명에 한 명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왜 늘 속으로 좀 더 늙으면 회개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실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어 더 이상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갑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보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끊으시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에 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영생에 비하면 일장춘몽이요 사라져가는 증기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배인 바 되어 마르는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은 이 끝, 저 끝을 신속히 걷어마라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마는 직공의 배틀에 걸린 배와 같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일순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놓치려 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거나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처럼 지금까지 언급한 일곱 가지 장애물들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노예요, 사망의 그릇이요,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고 그 소위가 악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쾌락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반면 우리가 누리게 될 비참함은 끝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죄 가운데 살면서 부요와 쾌락을 누리고 부자가 먹는 진미와 그 화려한 의복을 즐길 수 있다 해도 누가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자초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잠시 온 세상을 얻었다가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강력히 권면하고 있듯이 죄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매우 즐거워 보이는 죄가 언젠가는 괴롭게 번민하는 우리의 영혼의 가장 쓰라린 적이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강퍅하게 만들 것입니다. 죄는 뱀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독을 품고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뱀을 보고 도망치듯 죄로부터 도망칠 것입니다. 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혐오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고 모든 선한 이들에게 더욱더 가증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둘째, 일찍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악, 고난, 상실, 수치, 질병은 죄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라고 했으며 예레미야는 탄식조로 살아있는 사람이 왜 슬퍼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바로 죄라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셋째, 만일 우리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했던 어떤 재앙보다도 더 큰 재앙, 상실, 고난, 수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죄의 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 우리를 내치실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고전,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닌가.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힐송 워십과 달린 체액이 함께한 Power of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완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키스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하우스 오브 월십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온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충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덕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 라는 뜻도 된단다 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 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현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깊은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홍성이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For Him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나 거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저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기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0: 고맙습니다.
1: 아, 이름은 뭐죠?
0: 새별입니다. 김새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새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0: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1: 네,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1: 네? 아, 예, 그런데요.
0: 아,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예예. 예. 아까 저 헌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1: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2: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1: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2: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1: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입니까?
2: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1: 아닌다. 아, 저기 손님이 보랍니다. 네, 손님. 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야. 저건 함정일 수도 있어.
3: 여보세요?
1: 엄마! 저 은경입니다.
3: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1: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0위안씩 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3: 아유, 은경아,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1: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3: 그래, 은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1: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3: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1: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4: 샛별 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 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1: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4: 샛별 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1: 에? 보너스라고요?
4: 아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1: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친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4: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5: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0: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네 엄마는 공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1: 공안에 붙잡혀갔다고요?
2: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아,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0: 그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 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 위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까지 더해서.
1: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2: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 가서 살아봐. 어?
1: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2: 뭐?
0: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2: 아, 이 자식. 야! 당신아 들어와! 야! 아이, 야! 붙자!

엄마가 폭성됐다고? 어디로 간 거야? 별님아, 너는 알고 있지? 우리 엄마 무사한 거 맞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니? 내 동생 민호는 잘 지내고 있지? 도대체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 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만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 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전쟁과 지역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스리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루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26에 참가해 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 주 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이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에 함께 찬양했고요.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였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시편 2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비쭉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천당 가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 사람은 꼭 천당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네 가보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천당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천당에 와서 놀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에 과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나?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질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첫아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박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0: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N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5월의 새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스승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감사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선생님들에게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이 문제는 분파와 분란이었죠. 또 시기와 질투, 이들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신령한 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신령한 자, 다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앞에서 이제 혼에 속한 자도 이제 나왔는데요. 이 혼에 속한 자라는 말은 성령 없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혼에 속했다라는 말은 원문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여기 그 어제 우리가 묵상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이 혼적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코스 안트로포스 이렇게 돼서 푸시코스, 푸시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없이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혼적인 사람, 이것을 혼적인 사람이다. 성령과 상관없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1절에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여기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는 이제 헬라어로 사르키코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이제 성령에 없이 사는 사람, 성령의 것을 받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장성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밥입니다. 밥.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젖이죠. 젖은 뭐 소화시키고 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받아 먹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기도에 관한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초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또 십일조의 예물을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믿음이 장성함에 따라 점점 단단한 식물까지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단단한 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저주로 먹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젖만 찾는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아직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성숙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다?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특별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 특별히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어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부목사님파, 어떤 사람은 장로님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분쟁,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는 거죠. 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면 핵심은 뭐냐? 예수님 따라야 된다. 요거겠죠. 자, 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자, 여기저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막 이렇게 싸우는데 다 결국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이 여러분 영어로 디콘이라고 그러죠. 디콘. 디콘은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시종이 이제 디콘, 아, 이제 그 집의 이제 집사인데 다 결국 집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 집의 사역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저는 이제 겨우 집사밖에 안 돼요. 아니, 뭐 집사밖에 안 됩니까? 집사는 모든 겁니다. 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죠. 집사. 하나님의 이 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 집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의 표현으로 하면 사역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라는 이름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이름을 어느 순간 우리가 싹 다 사역자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사역자님, 이사역자님, 오사역자님, 박사역자님, 양사역자님, 다 사역자로 할 수 있죠. 사역자. 그럼 이 사역자들은 뭐 했느냐?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씨를 심었으면 아볼로는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줬고, 그런데 결국은 자라게 한 건 누구냐? 여기 보면 오직 이렇게 되십니다. 오직 6절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 생명이 자라나게 움트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또 얘기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 앞에 6절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7절에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 한 가지라는 건 동등하나 동일하나 이런 뜻이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각각 맡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으로 상이 등장합니다. 아, 십자가에도 미련한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는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다음에 상은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며 섬기며 받는 겁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바울의 밭, 아볼로의 밭, 베드로의 밭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니까 누구파에서 나는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내 제자예요. 내 제자예요. 나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요, 내 제자, 너의 제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역자들일 뿐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합니까? 예수님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자, 바울은 뭐 했느냐? 씨를 심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털을 닦아뒀죠. 그 털을 닦기 위해 사실은 씨를 심기 위해 젖을 먹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세울 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얘기를 합니다. 자, 터 위에 세울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터 위에 세운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증 위에 우리의 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때 두 가지 재료가 나오죠. 두 종류의 재료가. 첫 번째,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자, 여기 보면은 재료가 금, 은, 보석이 있고 그다음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뭐냐? 불에 와도 불에 타지 않는 비가연성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나무, 풀, 짚은 불이 오면 확 타버리는, 활활 타서 재 밖에 남지 않는 가연성 재료죠. 자, 비가연성 재료, 금, 은, 보석, 이건 뭐냐? 복음의 말씀 진리로 세우는 거죠. 순종으로 세우는 겁니다. 나무, 풀, 짚, 이건 인간적인 지혜와 수사적인 기교와 파벌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지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것이 과연 제대로 세워진가를 검증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 검증은 살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 나오는데, 자, 그 공적이 나타날 때 이게 뭘로 나타내느냐? 이 공적이 불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제대로 세운 건지, 인위적인 걸로 허영으로 세운 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여기 보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고,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주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와 또 헌신과 눈물로 세웠다면 그대로 있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잘 세웠는데 아유 불이 오니까 그냥 다 타버리네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너 허영으로 했구나, 너를 위해서 했구나, 너의 이기심을 갖고 했구나, 네가 칭찬받으려고 했구나, 에헴 내가 그래도 중직자임네 하고 미신 세우기 위해 했구나, 이런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공적이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면 아, 이게 망신당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불타면 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suffer l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uffer loss. loss는 손실이죠. 손실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고생한다는 겁니다. 마음 상한다는 거죠.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시간 내서 헌신했는데요. 봤는데 다 자기 칭찬받으려고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그래도 주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로 섰는데요. 너 중직자로 서서 나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 적이 내가 거의 찾아볼 수 없구나. 다 칭찬받으려고 사람 있는 데서 막 못 뻣뻣하게 세우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이럴 줄 알면 제대로 할 걸.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suffer. 고생, 마음 고생하는 거죠.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일단 세운 거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세워가는데,

0: 세워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잘 받기 위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우리가 받을 상 다 받는 거예요. 자꾸 막 칭찬하려고, 아 그만 칭찬하라고, 됐다고, 상부 깎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조용히, 은밀히,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그러죠. 은밀하게 주님만 알면 됐고, 주님 앞에 신실할 때 끝까지 신실해야 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멋진 집을 질 때 풀이나 집, 나무, 불로 확 주님이 네가 진 게 진짜인지 알아보자 하고 불을 확 지피는데 홀랑 다 타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벌거숭이 되는 거죠. 근데 확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어도 끄떡없이 영롱한 보석으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탁 세워놓으면 잘했다, 칭찬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상급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정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구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속썩이는 구원인지가 나중에 주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지? 아니요. 성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의 공력이 주 앞에 설 때 멋지게 드러나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주님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주 앞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으로 찬송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분쟁만 일삼는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일반인에게는 물론이요 그 교회를 세운 사도에게 그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이어 아볼로까지 신실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결과였죠. 나는 이 지도자가 좋습니다. 그는 저 지도자에게 속했어요. 이러한 파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단의 괴계입니다. 결국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말 수도 있죠.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사람에게 속한 또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뿐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이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싶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리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습니다. 샬롬.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가르친 기적을 이룬 스승 설리번 선생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리번 선생님처럼 희생과 참아줌이 많이 필요하지요. 좋은 선생님이 많은 사회에는 당연히 바른 인성의 아동이 많아지며 올바른 사회가 형성이 되므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현 시대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이들의 인격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어릴 때 선과 악에 대해 또 질서와 자유에 대해 마땅히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너무 아이들에 대해서 유해짐으로 그만큼 바른 교육이 힘들어지고 있지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사랑으로 올바로 교육하며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19장, 새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현 시대의 교사들의 고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더해갑니다. 가정에서 바르게 교육되지 못한 아이들의 인성과 도덕성을 가르치기에는 교사로서의 한계는 생각보다 크므로 때로는 상실감에 부딪힐 때도 많지요. 인간은 어른도 아이도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뿌리는 그 죄악의 씨앗이 자라나 금세 악한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사회 속에 있는 것만으로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 마음 속에 자라는 잡초들을 늘 뽑아내고 죄의 싹을 없애야만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잔소리나 교사들의 교육,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과 훈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의 삶 속에서 훌륭한 교사와 목회자를 만나서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성장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274장, 새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나 분별력이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과 수치를 안겨준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고 악한 일은 이익이 있더라도 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하지요.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고 옳은 교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지금 나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스승님들의 인격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모든 스승님들 정말 힘내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지혜 주시기를 늘 주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멋진 스승님들이 되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가 366장, 새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 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선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승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스승의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상병을 치료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간호사는 구해야 할 생명이 있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며 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지를 관찰해 수백 명을 치료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독일군에게 붙잡혀 의료 중립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총살을 당했습니다. 총살을 당하기 전날 밤 간호사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간호사는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죽어가는 병사를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숭고했던 그녀의 삶은 인도주의의 귀감이 됐고 캐나다의 제스퍼 국립공원에는 위대한 간호사였던 그녀의 이름을 딴 에디트 카벨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매일 나를 향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테너 이문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욥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잠시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에 띌 때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의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첫 걸음은 언어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요. 잘못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뉴스나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귀한 선생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크리스천 교사들은 더 정직하고 친절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되려고 힘쓰고 크리스천 부모와 학생들은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더 자주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감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되어 있더군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로 표정으로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나 교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도록 돕는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경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타락의 결과를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만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지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4절에서 3장 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라고 해요.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쫓아갔고 25절에 보니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하여 작은 산 꼭대기에 섭니다. 이때 아브넬이 26절에 보니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해요.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동족 상쟁의 참혹한 일의 책임이 형제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이 맹렬한 전쟁을 중단하지 않은 요압에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처음 이 싸움을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죠?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지자 동족을 운운하며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압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 모든 전쟁이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나요? 요압도 아브넬과 다를 바가 없어요.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고 하지 않아요. 요압은 이 전쟁의 책임이 먼저 전쟁을 제안한 아브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고는 나팔을 불어 휴전을 선포합니다. 아브넬과 그 추종자들은 밤을 새워 자기들의 처소인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과 그 추종자들도 밤을 새워 자기들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30절과 31절에 보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내세운 결과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싸울 때는 몰라요. 그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바람피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외치면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바람피우도록 외롭게 한 당신 때문이야를 외칩니다. 그 통에 내 옆에 자녀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들이 죽어갑니다. 비록 다음날 전쟁을 그쳐 각자 돌아가더라도 이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 때문이야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원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쟁으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점점 강해지는 인생은 둘째,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전투가 끝나고서 양측의 피해만을 놓고 보면 다윗 군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날의 치열한 전투를 감안하면 용장 아사헬을 잃었으니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양측의 전사자 중 각기 12명은 기브온 연못에서 일제히 죽었어요. 거기서 소년들이 죽은 후에 시작된 본격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7명이 전사했고 이스보셋의 군대는 348명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된 두 집안 싸움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이라고 해요. 그저 전쟁에서 더 많이 이겨서 강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을까요? 이는 정치, 경제, 군사력 등의 조건들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 중에서도 대적인 사울의 집안을 사랑으로 껴안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 왕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까닭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나라를 더 중요히 생각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집안까지 껴안은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사울 집안까지 다 껴안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주변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녀를 돌아보기보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기고 복수하려 들지요. 내가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을 짓밟고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점점 약해질 뿐입니다. 이는 사울의 집안을 보면 딱알수 있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그 부하들까지 다들 자신의 성공과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반면에 전쟁의 승패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다윗은 어떤가요? 수많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데만 집중하나요? 내옆 사람도 돌아보나요? 내 시간과 물질을 이타적으로 쓰며 구원을 위해 흘려보내고 있나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던 모습을 회개하며 혈기와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품어 주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실수 앞에서 제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곤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임원이었던 저는 학예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해서 행사 당일까지 초긴장 상태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부담과 욕심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어요. 저는 너무 무안해서 함께 사회를 보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제 욕심이 만든 결과인데도 비겁하게 친구를 탓한 거예요. 이런 제 모습은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동생이 아주 작은 실수를 하는 것도 참지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내며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도 혈기를 내며 서로를 죽이려고 무의미한 전쟁을 벌여요. 그러다 결국 30절, 3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저도 혈기와 고집을 내세우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고

0: 하고 용서를 구하길 원해요. 제가 잘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동생이 실수할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겠습니다. 화를 내게 되더라도 빨리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았어요. 수 없는 광야를 지나며 패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서 울부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기에 점점 강하여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하여 간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 때문이야. 외치며 책임을 전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전쟁의 승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 곁에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하여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이기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너 때문이야를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를 외치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끝없이 고백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닌 영혼 구원의 사명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부해지고 약해질수록 강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번에 강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점점 강하여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릅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모두의 마음이 마냥 따뜻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5월이 마음이 아픈 달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분도 계시고 자녀를 생각하면 염려가 앞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조금 나아질 거야 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이 요엘서의 배경에는 큰 재앙이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밭에 곡식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망가져버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기쁨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벌레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사건인 겁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밭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오늘 먹을 것만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겁니다. 바로 내일의 희망도 잃어버린 겁니다. 씨앗도 잃어버리고 열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미래 또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밭중이가 먹은 횟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깊은 표현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것은 단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시간이 먹혀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수고가 먹혀버린 겁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먹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이 먹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 그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데 지금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요즘 허전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제 영혼이 메말라버렸습니다. 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겉모습, 이 결과만 바라봅니다. 이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보십니다. 남몰래 울었던 밤, 그 밤을 보십니다. 견디느라 애썼던 시간, 그 시간을 보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그 상처를 보시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흘린 눈물, 그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먹힌 횟수를 정확히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조금 힘들었지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잃었는지, 어떤 시간이 무너졌는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힌 횟수를 하나님께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정직하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그 인생의 시간이, 그 시간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그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어떤 부분은 정말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상처를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상처를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잃어버린 시간을 내가 다 안다. 네가 울었던 밤을 내가 다 안다. 네가 견뎌온 그 세월, 그 세월들을 내가 다 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여기서 가장 은혜로운 말은 바로 갚아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과거는 잊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참아.

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지나온 과거 뭐 과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의 그 과거의 인생들 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똑같이 돌려받고 실패한 시간이 보상된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은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 제가 어제 잃어버린 것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손해본 것 정확히 보상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이것보다 더욱 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물질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또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찬송을 우리의 입술에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내 상황은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과거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낭비해버린 시간, 그 낭비한 시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처의 시간 또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의 시간, 우리의 눈물의 시간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다 깊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아까운 시간이 있습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 과거의 선택 때문에 마음이 눌립니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빼앗긴 세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까지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깨진 그릇, 그 인생의 그릇을 다시 만지시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은혜의 빛을 흘려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나이에 무엇을 다시 시작하겠느냐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힌 횟수도 우리 그 인생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늦은 나이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8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 후에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당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당자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회복 불가능한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끝났다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인생 또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먹힌 횟수를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우실까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겪은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단지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쁨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회복이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대로, 예수님께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먹힌 횟수를, 내 인생의 과거를, 그 과거를 진정 회복하고 싶다면 단지 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물론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인생의 후회, 그 후회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2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족히 먹고, 즉 백성들을 다시 먹이십니다. 그것도 풍족히 먹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핍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땅, 그 땅에는 기갈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는 겁니다.

성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바로 먹되 풍족히 먹고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라는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풍성히 먹이십니다. 그렇게 풍성히 먹이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며 우리 입술의 찬송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빼앗아간 것, 메뚜기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 양식만이 아닙니다.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깊어지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염려와 상처가 커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수치가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으면 예배의 감격, 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 우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에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복의 증거 중 하나가 찬송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양식, 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버티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은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욱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이 곧 풍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곧 풍족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단지 경제적인 고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른 척 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 대충 넘어가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수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수치, 인생의 수치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죄인에서 용서받은 자로,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수치의 사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에서 찬송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래서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회복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회복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단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상처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정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5월 둘째 주일,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것만 많게 해달라라는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중심에 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건강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 우리 부부가 문제없이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5월 이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교회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인생에 먹힌 횟수도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먹힌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과거, 그 과거의 후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0: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한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새날을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들과 따스한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누게 될 모든 대화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저녁까지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고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동안 이들의 가정도 바른 신앙으로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 발걸음,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할 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 학교가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른 리더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의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스승의 날 가르치는 영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목사님, 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 리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눈물의 기도, 그 헌신, 하늘에 보석이 되어 돌아올 줄 믿고요. 또 현장 교직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유치원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내일 한 친구의 거대한 믿음의 숲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의 내용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것이래요. 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자녀를 위해 울어주는 한 사람의 기도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요. 지금 문자 메시지로도 오늘 이 기도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훈, 여러분의 열정 속으로 찾아가셔서 또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내용들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 10분 이상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9003님, 저도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교수님들께 오늘 감사 인사 카톡과 이메일 한 통을 보내야겠습니다. 안예화 피아노 선생님, 장하경 교수님, 류한호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윤성년 교수님, 최병진 지도교수님. 엄청 많으신데요? 이야, 스승의 날 오늘 복된 또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 9539-8918-9520님 외에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526님 피디님 선물 잘 받았습니다. 야, 이번 보이스 간증 이벤트 선물을 제가 이렇게 받을 줄이야. 제가 몰랐는데 참 이렇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526님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해요.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인간 수업도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도 은혜로운 또 찬양들, 또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특별히 어저께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예,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귀한 칼럼이 있었고요. 미소의 힘. 그 영상 보시면 미소가 나오는데 어저께 그 영상 못 받아보셨으면 인문학이라고 샵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찬양해볼까요? 우리 찬송가 메들리 예수로 나의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주는 네. 어버이날,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1: 바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정신이 없어요.
0: 아유, 그냥 뭐, 아이, 네. 뭐, 스승님은 늘 있으시죠라고 네. 하고, 오늘 그냥 찬양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네. 인간 수업 시간에서도, 네. 저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또 인간 수업까지 이렇게 또 방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희는 이 스승, 우리는 다 네. 그동안 이 스승님을 만나오지 않았나
1: 그렇죠.
0: 생각이 들어요.
1: 네, 우리가 살면서 스승은, 직접적 스승이 있고 간접적 스승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네, 직접적 스승은 내가 삶 속에서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0: 있고.
1: 분 그렇죠, 선생님이나 그렇죠. 선배나 이런 분들이 스승이고 예. 또 독서를 통해서 책 속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스승이 있고 아마 반반씩일 겁니다.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는 사람 또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 이런 거거든요.
0: 저는 박사님 질문하고 싶은 네. 게 혹시 박사님의 인생의 항로 중에 네.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선생님 한번 계신가요?
1: 제가 학문적으로는 이제 닥터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의 이론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완전히 뇌에 꽂혀서 뇌를 지금까지 오게 된
0: 뇌과학자로
1: 예. 지금까지 뇌과학자로 오게 된 그 계기는 바로 그 방향을 제시됐던 그 로저 스펠리 박사의 두뇌 분할의 이론입니다.
0: 네. 그분은 네. 이 마음을 아시나요?
1: 그분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1999년도에 1999년도에 예. 제가 두뇌 이야기 브레인 스토리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썼어요. 300페이지 두꺼운 그 책의 표지 모델로 로저 스펠 박사의 얼굴을 제가 무단으로 썼습니다.
0: 요 또한 네. 박사님도 모르시는데 네. 야, 그만큼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었으면 네. 인생의 그 항로를 바꾸게 된
1: 네, 그런 그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이병희 교장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고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스승님이 몇 안 계세요. 다 돌아가시고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지금 이제 아직도 좀 건강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글의 중요성. 아이들이 글 쓰는 거를 보면 글만 봐도 얘가 마음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 글을 잘 쓰게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일 때 모든 아이들이 배꼽 전하고 인사하고 선생님도 뒤에다 인사하면 안 돼. 이렇게 돌아보고 얼굴 보고 인사받고 이런 걸 철저히 시켰던 아주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독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독서 교육을 많이 배우고 했던 그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이 다 한 분은 인성적으로 한 분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두 분의 저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0: 아, 여러분도 스승이 있으시죠? 아, 특별히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영적 스승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그럼요.
0: 당연히 우리 뭐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네네. 그렇지만 네. 또 그 아래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 뭐 사모님, 전도사님, 우리 셀리더 다 있을 텐데 오늘은요. 근데 저희가 이 스승의 날에 좀

0: 준비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꿔놓는 스승, 너무나 좋은 스승. 그런데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스승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회 김한배 목사님이 영적
0: 그러겠죠.
1: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들으면서 때로는 이게 왜좀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그분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처럼 제가 힘들 때는 꼭그 말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저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김만배 목사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난 아마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의 내 위치는 아마 50%는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지식적인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지식을 얻고 그런 분은 책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좌절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부모는 멀리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가장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세워 주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김한 목사님. 제 영적 멘토 이런 걸또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저는 아마 어렵고 힘들 때그 기도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거였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간절했어요. 간절이 뭐냐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학교 선생님을 만날
0: 만날
1: 때,
0: 때.
1: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다는 뭐예요? 간절하다는 거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다 써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걸 갈급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나의 멘토가 될 수가 없어요. 책을 읽을 때이 글쓴이가 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마음을 열고 읽지 않고 지식적으로 금을 거가면서 읽는다면 절대로 그책 속에서 멘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나 글을 판단할 때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는 게 많이 아쉽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게또 많이 아쉬워요.
0: 여러분,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저희가 여러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스승님은 누구셨지? 이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저는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내가 우리 주위에 그러면 스승님으로 그리고 여러 그뭐 독서도 그렇고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그 어떤 날보다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아이가 보고 듣는 데서 1%도 담임이나 교사에 대한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철저하게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근데 자꾸만 나쁜 얘기하면은 일단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날 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부터도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서 일단은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첫 번째다. 그럼 아이가 어느 곳에서 꽂힐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꽃이라고 하는 거는 참 사계절 피는 꽃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같은 경우는 49에 인생의 꽃이 피었거든요.
0: 49배요.
1: 49에. 제가 49까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49에 방송을 통해서 확 저를 피워주셨거든요. 꽃을. 그럼 49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무슨 꽃일까요?
0: 야, 매워.
1: 겨울은 아닌 것
0: 겨울은 아닌 것
1: 같고,
0: 같고,
1: 또
0: 그러니까요.
1: 가을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아, 이렇게 49에도 피는데, 어떤 애는 초등학교부터 맨날 1등만 해. 얘는 아, 꽃이 일찍 폈구나. 우리 아이는 좀 늦게 피겠구나. 그쵸? 좀더 늦게 피겠구나. 이렇게 아이를 봐주는 모습도 중요하고, 스승 입장에서도 요즘에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승을 스승으로 안 봐요. 우리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명으로, 정말 행복함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행복함 앞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애들이 나를 정말 스승으로 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좋은 스승이 없다? 아니에요. 좋은 스승은 참 많은데, 좋은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여는 애들이 적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좋아

0: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좋은 부모가 없지, 좋은 부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지 자식에게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스승도 많고 좋은 부모도 많은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적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보면 좋은 스승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 그러면 그 네. 부분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네. 어떻게 해야 그럼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처음 갈 때부터 그때부터 초등학교 갈 때부터 아이들이 온엄마도 신경을 쓰잖아요.
1: 예.
0: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이건 이미 누구의 역할이냐, 부모의 역할이 이미 돼 있어요. 부모가 중간에서 교사와 아이 역할을 어떤 식으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다른 애만 이뻐, 너는 안 이뻐 안 되냐? 내가 내일 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아이 듣는 데서 혹시 뭐 니네 선생님 어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아이는 마음이 다치죠.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야. 마음이 열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우리 김만배 목사님은 100%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아닌데 좋은 점은 이렇게 보이고 나쁜 점은 요만하게 보이니까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나쁜 점도 있죠. 근데 누가 무슨 말하면 흘리잖아요. 왜? 요만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누가 역할을 하느냐?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역할만 해주면 얘는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놓치지 않죠.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그때 비로소 나도 저런 스승이 돼봐야지. 나도 저런 선생님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우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게 저 커서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1: 아, 그 말을.
0: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 있어서 자기 멘토가 전 앞으로 박삼천에게 제 꿈입니다. 막 이런 애들을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 너 하나가 100명보다 낫다.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네, 그렇게 스승은 그걸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1: 아니, 저는 박사님 말씀드리면서요. 네. 우리 스승의 그 가르침을 네. 좀 잘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참 중요한데
0: 네.
1: 실제 이제 우리 저도 현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녀왔어요.
0: 네.
1: 그런데 이 자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야도 딱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자기의 시선에서 봤을 때
0: 네.
1: 우리 선생님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0: 네.
1: 라고 한 것을 느꼈고
0: 그렇죠.
1: 그것을 이제 부모님께 한번 얘기를 한다고
0: 네,
1: 쳐볼게요.
0: 네, 네.
1: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은 야 너의 편은 엄마고 아빠잖아. 아 그랬구나 막 격하게 공감하면서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박사님 말씀드리면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0: 당연하죠. 선생님이 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하고 우리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만 싸고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엄마가 선생님과 통할 때는 선생님은 너를 참 많이 이뻐하는 것 같더라.
1: 아...
0: 엄마는 니네 선생님 믿을만해. 나는 믿어. 한마디 툭 하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교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게 매스컴을 통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1: 예, 예.
0: 저는 스승의 노래 있죠.
1: 스승의 은혜.
0: 이 노래는 스승의 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매일 불러야 돼요.
1: 아...
0: 예를 들어서 트롯을 매일 부를 게 아니라 매일 트롯의 사랑 타령 이런 게 아니라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면 마음이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얼마큼 불러요? 1년에?
1: 정말 한 번 부르는데 1절만 네. 불러요. 4절까지 안 불러요. 1절만 부르고 다 끝내요. 짧게.
0: 스승의 은혜 한번 가사를 애들 보고요. 써보라고 해봐요. 쓰는 애도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정말 어쩜 이렇게 스승의 은혜를 잘 표현했을까. 애들이 이것만 계속 외워도 4절까지만 노래만 불러도 정말 스승의 은혜를 제대로 알겠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부르고 매일같이 요새 트롯이나 부르고 그 트롯은 하루에도 10번, 20번 부르면서 이거 한 번 부르잖아요. 이게
1: 예.
0: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삶 속에서 스승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우리들처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이런 뭐 고지식하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우리 아이가 그 스승들이 멘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매일같이 스승의 노래를 한 번씩 부르게 해보라는 거죠. 한 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계속 각인을 매일 부르라는 건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미디어. 스승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왜 매일같이 보는 얘가

0: 들어올 틈을 안 주고 가득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스승의 은혜를 넓고 어떻게 아이가 스승을 멘토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아쉬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 뭐 크레파스 뭐 암송해서 이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선생님이 좋았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타 치는 것도 신기하고 선생님 우리하고 놀아주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청년이었었어요. 대학생이고 청년들이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스승의 자질이 지금으로 보면 무슨 스승의 자질이 있었겠어요. 우리들을 잘 마음을 알고 놀아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아주 오래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죠.
1: 맞아요.
0: 왜? 처음으로 밖에서 만난 스승이잖아요.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나와서 우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지만 노래도 율동도 기타도 해주는 이런 선생님이 지금도 저도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는 정말 참으로 좋은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 스승을 스승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뿐이에요.
1: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좀 이 시간 정리하면서 오늘 그 눈을 좀 기르고 싶어요. 네. 그 스승을 스승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할 그 준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0: 네.
1: 오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두 가지예요.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대안학교 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얘들은 두 가지입니다. 친구가 좋거나 선생님이 좋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공부는 못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 얘는 학교 가죠. 공부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학교는 가죠.
1: 그렇죠.
0: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까? 결국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짓이 미운 짓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훈련을 시키면 돼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모 사랑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렇게 10의 1조를 부모를 드리듯이 우리가 선생님한테 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드리는 뭐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주는 말을 마음을 열고, 와, 진짜 그러네? 공감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게 그게 내가 선생님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선생님의 위상을 올려주고 옛날 우리가 대했던 그런 스승의 은혜, 하늘 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오늘 이 복된 스승의 날 인간 수업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오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준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인간 수업 영상이 참 귀합니다. 맞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이 받은 감동들을 문자 메시지로 막 표현해 주시는데요. 인간 수업 정말 은혜입니다. 6967-4596님, 지금 선생님이신데 오늘 당신이 더 은혜를 받으셨대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선생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 또 오늘 오프닝 말씀 교회 학교 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문 있었잖아요.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달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종교적 신앙의 본은 표상은 뭐였냐 하면 바리새파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신앙의 본은 그 핵심이 뭘까요? 종교적인 성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신앙의 본은 당대 최고의 위치였던 대제사장이었거나 아니면은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성공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열심과 열정적으로 하여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게 신앙의 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 그리고 자기 출신과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쫓아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신앙의 본이 바뀌었어요.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질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 모델을 버리고 붙잡은 것이 성경적인 성공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적 신앙의 모델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적 모델을 기준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면은 처음에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아니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내가 저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기로 작정하고 또 거짓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설고 살면 거짓과 어울려서 살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걸그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그 길로 일관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반드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델을 본받아 자신이 삽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성공하여 땅에서 안정되게 잘 살려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한번 내려고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구별되게 사시고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그 풍성함을 나눠주려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신앙의 본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본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들이에요. 이들의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본은 사도

0: 바울의 신앙이 본과 같아요. 자기 성공이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자기 신앙의 본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여겨보라, 주목하고 관찰하고 연구해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적 신앙의 본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신앙의 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사울왕을 피하여 쫓겨다닐 때에, 곤고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형통할 때에, 일이 잘 풀렸을 때에 교만하지 않아요. 물론 평안할 때 그도 죄를 짓고 실수하여서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래서 다윗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주변이 메마르고 쓰러져 갈 때, 내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표상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은 매우 간절하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어 누구를 신앙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지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도 그들을 신앙의 본보기로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 길을 따라가면서 이리 오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마지막은 멸망인데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가르치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성경적 신앙의 본을 따라서 살고 정직하게 살면 힘들 거예요. 손해도 많이 볼 겁니다. 좀 더 신나게 살고 좀 더 재미있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은감리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며 옷, 신발, 잡화, 분식을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2-5401번, 010-3852-5401번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7일과 5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희아 집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웃과 지인, 전도 대상자 등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반구동에 위치한 서원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 하귀선 선교사님과 조윤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 점심 식사와 선물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며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4-8291번, 지역번호 052-294-8291번 서원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 시민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이자 일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소방설비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을 우대합니다. 사택이 제공되며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및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2-277-6091번, 지역번호 052-277-6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평산동에 위치한 평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심령 대부흥회를 개최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과 5월 23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며 5월 24일 주일에는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까지 세 차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5-366-2033번, 지역번호 055-366-2033번 평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고난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단 한 번도 절망으로 끝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산책하듯 걸어가고 놀러가듯 뛰어가리. 감옥이 끝이 아니었고요. 광야가 마지막이 아니었죠. 십자가조차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끝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삶에도 눈물의 장면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쓰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책은 승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도 결국 승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0: 한국직행 107-3번 버스
1: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라이. 네, 천국 가는 천국직행 107-3번 버스 매주 금요일 이 버스가 운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버스를 타신 겁니다. 네, 좋든 싫든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버스 운행을 도와드립니다. 버스 안내양, 저는 김하은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기사님이 계시죠. 우리 정말 옥동 사랑의 교회에서 항의 전화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1: 기사가 됐고.
0: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섬기시는 이상준 목사님, 오늘 이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담당 기사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네. 저희가 천국 가는 직행 버스를 좀 운행을 해봐야 네. 하는데 네, 네, 기사님으로 오늘도 네. 함께 해주시죠.
2: 네.
0: 지난주 첫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주변의 반응이 좀 어떤지.
2: 아유, 반응. 네. 아주 좋았습니다.
0: 그래요?
2: 아, 네. 너무 신선하다.
0: 진짜요?
2: 지난주 특히 또 지난주는 감동도 네. 있었다.
0: 아, 맞아요. 저희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2: 네, 맞아요.
0: 네.
2: 같이 맞아. 울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0: 그렇군요.
2: 네네.
0: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네. 이제 목사님께서 네. 아버님 얘기도 해주시고
2: 아, 네.
0: 또 장모님 이야기도 아, 네.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다녀오셨나요?
2: 네,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두 분 다 뵀습니다.
0: 정말요?
2: 네네. 아주 감동적인 선물이었고.
0: 네.
2: 뭐 제가 특권이었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유. 선물을 받았다고 네. 너무 기특해하고 감사하셨습니다.
0: 다행입니다.
2: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0: 근데
2: 분들도.
0: 진짜
2: 네.
0: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버이날 특집처럼 이렇게 함께했고 네. 네, 기념으로 함께했고 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2: 아, 그렇네요.
0: 네. 네. 목사님은 좀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시는 스승님이 계신지요?
2: 네, 있어요.
0: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 목사님이신데 네. 그때 당시에는 강도사님이셨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권중신 목사님이시란 분인데
0: 네.
2: 한참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 저희들을 품어주셨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교회 사택에 사셨거든요.
0: 네.
2: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 사택 옆방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어요.
0: 진짜요? 그 네. 신혼부부의 그
2: 네.
0: 옆방을
2: 지금 생각하니까
0: 네.
2: 왜 그랬을까?
0: 왜 그러셨을까?
2: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만큼 선생님이 좋았던 거겠죠?
2: 네, 그래도 다른 말씀 안 하셨고 항상 품어주셔서 사모님도.
0: 대단하시다.
2: 네, 너무너무 감사했죠.
0: 사랑이 넘치는.
2: 네, 그래요. 네, 정말 따뜻하고.
0: 네. 어떻게 종종 좀 연락은 드리시나요?

0: 줬어요?
1: 종종 못하고 아주 가끔씩
0: 아주
1: 네,
0: 가끔.
1: 하는데 아주
0: 네.
1: 반갑게 맞으십니다.
0: 아유,
1: 네.
0: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마침 또 스승의 날을 저희가 지나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1: 아, 네.
0: 네, 정말 그냥 비단 어떤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잘 장성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이라면 인생의 또 스승님들이 아닐까
1: 그렇죠.
0: 싶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오늘 한번 연락을 드려보면
1: 아, 꼭 그러면
0: 어떨까?
1: 좋겠어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스승이다라고 기억하고,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0: 네.
1: 그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진짜
1: 그분들
0: 그런
1: 꼭 한번
0: 사람을,
1: 연락하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 그럼요.
0: 네. 이런 기회를 또 통해서 꼭 연락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봅니다. 우리 오들들 6번님, 안녕하세요. 특별히 반가움과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기사님으로 모시다니 영광의 시간입니다. 라고
1: 네.
0: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 천국 가는 직행 버스 107-3번 버스를 운행해 주시는 담당 기사님으로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저는 오라이 함께하는
1: 오라이.
0: 버스 안내양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버스를 타시면 천국까지 직행하는 네, 그런 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단 버스는 목사님
1: 네.
0: 어디에서죠?
1: 말씀 전거장,
0: 네.
1: 찬양 전거장,
0: 네.
1: 사랑 전거장 등.
0: 그렇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그런 정거장에 서죠. 그 정거장에 서면 저희가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1: 네.
0: 네, 그 미션을 수행하는 즐거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 특별히 가장 먼저 늘 앞으로 저희가 찬양 정거장을 설 예정입니다. 찬양
1: 네.
0: 정거장 되게 간단하죠,
1: 네,
0: 목사님?
1: 간단하죠.
0: 어떤 거였죠?
1: 그냥 떠오르는 찬양.
0: 네.
1: 내가 이번 주 많이 불렀던 찬양.
0: 맞아요.
1: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 그
0: 그럼요.
1: 한 구절의 가사를
0: 네.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그냥 아무거나 상관이 없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107-3번 버스 찬양 정거장으로 향할 텐데, 여러분, 찬양 정거장에서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그냥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화도 드려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할
1: 네.
0: 예정이니까 아주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 참여 가능하죠, 목사님?
1: 네, 문자 참여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어플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찬양 가사,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구절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이제 운행을 해볼 텐데, 목사님 늘 추억의 찬양으로 이 시간
1: 네,
0: 시작하죠. 오늘
1: 맞아요.
0: 어떤 찬양 함께
1: 네,
0: 할까요?
1: 오늘 정말 추억의 찬양이죠. 네.
0: 네.
1: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0: 와우,
1: 하하.
0: 사람을 보며 세상을
1: 세상을
0: 볼
1: 볼
0: 때,
1: 땐.
0: 아, 이
1: 네.
0: 찬양, 우리의 피를 끓게 만드는
1: 그렇죠,
0: 찬양이죠. 네,
1: 맞아요.
0: 오늘 이 찬양으로 버스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오라이!
1: 오라이.

0: 이번 선거장은 찬양, 찬양역입니다. 자, 찬양 정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0: 네, 자, 목사님, 이 정거장은 어떤 정거장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부터 찬송가 혹은 찬양 가사에 한 구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실로합니다 하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이번에도 선물은 있죠?
0: 당연합니다. 아유,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물을 걸고 여러분들 샵 3927번으로 찬양 가사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1: 네.
0: 그냥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 저희 버스 운행하기도 전에 저희가 이 그 찬양 정거장을 소개를 드렸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빨리. 계신데
1: 네네.
0: 네, 한 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객입니다.
0: 네. 사실은 제가 이 저 방송 모시기 전에 원래는
1: 네.
0: 아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좀 여쭙고 네, 좀 뭐 이렇게 인터뷰를 사전
1: 네,
0: 인터뷰를 하는데
1: 네.
0: 시간이 없어서 바로
1: 네.
0: 모셨어요.
1: 네.
0: 자, 우리 지금 전화 받으신 분
2: 네.
0: 네,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2: 저는 지금 울산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0: 감리교회 성도님 네.
2: 네. 네 울산 삼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최효진이라고 합니다.
0: 삼산동 사시는 최규진님 맞으세요?
2: 효진이요 효진
0: 최우진님
1: 효진
2: 효진 효진
0: 효진
2: 네 효진
0: 효도할 때 효
2: 네 맞습니다.
0: 효진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세히 지금 그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2: 아,
0: 뭐 하다가 좀 전화를 받으셨나요?
2: 아, 이제 출근,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면 이제 저희 회사에 소통 방송이 나오는데.
0: 그래요.
2: 정거장이 나오다 보니.
0: 아.
2: 바로 문자를 했습니다.
0: 아유, 애청자시네.
2: 네.
0: 네. 문자로 어떤 찬양 보내주셨죠?
2: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0: 이 찬양 한번 한 절 불러줄 수 있으세요? 자 제가 박자 드릴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2: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0: 한 번 더
2: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1: 와
0: 네, 우리 성도님 열심히 또 노래 부르시는 동안 아이고. 제가 실로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우리 그 집사님이신가요?
2: 아, 지금 집사는 성도입니다.
0: 성도님이시구나.
1: 아, 네,
0: 네.
1: 이 찬양을 왜 특별히 보내셨을까요?
2: 모태신앙인데.
1: 네.
2: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뭔가.
0: 아.
2: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힘이 나고 그런 게 많아서 아직까지도 한 번씩 흥얼흥얼거리면서 출근할 때도 부르고
1: 와
0: 그러시구나.
1: 야 그러면 네. 제가 갑자기 찬양 이 질문 하고 싶은데 혹시
2: 네.
1: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의 율동도 기억을
0: 아.
1: 하시죠?
2: 율동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0: 아 이게 보이는 라디오는 제가 쳐드릴 수 있는데 호산나
2: 네.
0: 이렇게 막
1: 그렇죠.
0: 팔 벌리면서 할 수 있는데
1: 벌면서 가장 쉽게 율동할
0: 아,
1: 수 있는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추억의 찬양이 나와서 목사님과 제가 지금 한껏 네,
1: 아,
0: 신이 났습니다.
1: 네. 아,
2: 너무 맞습니다.
0: 성모님 혹시 지금 네. 이렇게 방송 마침 또 연결이 되는데 좀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 그래도 방송에 연결이 됐으니 내가 이분에게
2: 네.
0: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하는 오늘 마침 스스로

0: 스승의 날이긴 하거든요.
1: 아, 예. 스승의 날보다 저희 부모님들이나 장모님 장인어른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부모님까지는, 네, 뭔가, 그럴 수 있는데, 장인어른께.
1: 네, 항상 뭐, 제가 결혼한 지한 2년밖에 안 됐는데, 항상, 이제 사인인데, 제가 아들이 없는 집에 장가를 갔는데, 항상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해서,
0: 그렇군요.
1: 너무 좋아합니다.
2: 이야,
0: 이야,
2: 잘하시는 것
0: 그러시구나.
2: 같아요. 네, 잘하시니까 좋아하죠. 그죠?
0: 맞아요.
1: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오늘 방송 전화 이렇게 끊고 나서 물론 또 출근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장인어른께 문자를 한번 또 보내보시는 걸로 합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문자 보내셔서 아유 뭐 스승의 날인데 제 스승은 장인어른이십니다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또 인사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저희가 또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최효진 성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부님 감사드립니다.
1: 네, 들어가세요.
2: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첫 번째, 네, 전화를 또 마쳤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2: 네,
0: 옥사님.
2: 그렇네요.
0: 네.
2: 누구나 할수 있겠네요.
0: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2: 그럼요.
0: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2: 네.
0: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최효진 성도님처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찬양.
2: 그럼요.
0: 추억의 찬양.
2: 편안하게.
0: 네.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해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네, 또 즐거운 수다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자, 문자 몇 번으로 보내시면 될까요, 목사님?
2: 네, 샵 3927, 우물정 3927로 보내시면 됩니다. 50원,
0: 맞습니다.
2: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어플 참여도 가능하죠, 목사님?
2: 네, 어플로도 하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와서 두 번째 전화 연결자, 세 번째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부터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튼 찬양 듣고 와서 두 번째 청취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크룩스의 찬양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했어요.
1: 지금 흥미진진합니다.
0: 예, 찬양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이 저기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문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나 구사일생으로 지금 한 분께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 안내 역할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0: 네, 다행입니다. 자,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지금 그 혹시 그 스피커폰이신가요?
2: 예?
0: 스피커폰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딱 귀에 붙여서
2: 예,
0: 듣고 계세요?
2: 바꿨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잘 들리네요.
2: 예.
0: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2: 저는 일본어요.
0: 네?
2: 박순복이에요.
0: 박순복님.
2: 예.
0: 반갑습니다. 어디, 예. 어디 살고 계세요? 울산 사세요?
2: 네, 예, 울산, 여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래요? 네. 아이고, 그러시구나. 지금 그런 근무 예. 중이신 건가요?
2: 예, 예.
0: 빠르게, 네, 그러면 전화를 좀 한번.
2: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0: 그래요. 네. 그러면 넉넉하게.
2: 예, 예.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찬양 보내주셨어요?
2: 오늘 집을 나서기 전.
0: 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네, 네. 좋습니다. 자, 추억의 찬양 오늘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실까요?
2: 권사예요.
1: 아, 네, 권사님.
0: 아, 박순복 권사님.
2: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주신 찬양 한 구절 함께 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2: 예.
0: 네, 그러면 제가 박자 드릴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2: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0: 아멘.
2: 오늘 받으러 성이
0: 기도했나요? 자,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유, 우리 권사님.
2: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0: 네,
1: 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2: 찬양이고 그래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0: 네. 근데 네. 뭔가 그러신 것 같아요.
2: 예, 예.
0: 한 구절이지만 목사님 진짜 그렇지 않았나요?
1: 그렇죠. 그 삶이 다 묻어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2: 예, 예.
0: 네, 우리 권사님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뭐 예. 이제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계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 예, 네. 저도 하루 종일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0: 그래요?
1: 네, 예.
0: 그러시구나. 우리 애청자시군요.
2: 예.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권사님, 갑자기 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2: 예.
1: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2: 기도했죠.
1: 아멘.
0: 할렐루야.
2: 했죠.
1: 그렇죠.
0: 네.
2: 네.
1: 그럴 거라 믿고
0: 네.
1: 질문했습니다.
0: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 질문도 드려도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2: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를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요.
0: 네.
2: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이 되게 해달라고, 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0: 이야.
2: 그리고 제 스스로가 항상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자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0: 아멘.
2: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멘.
1: 아멘. 권사님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2: 아니에요.
1: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그러죠.
0: 아멘.
1: 축복합니다.
2: 제가 그 항상 이제 위험한 그런 걸 사건 사고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0: 너무 대단하시고 기도에 용사시네요.
1: 그렇네요.
0: 우리 그 회사의 아니에요. 기도에 용사시네요, 우리 권사님.
2: 아니에요.
0: 네.
2: 부러워요.
0: 권사님, 오늘 스승의 날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2: 예, 예.
0: 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 스승 예. 하면 가장 먼저 좀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2: 스승 하면 저는 목사님이죠.
0: 목사님.
2: 목사님.
0: 혹시 목사님. 어느 교회 섬기고 계세요?
2: 전하교회.
0: 전하교회?
1: 전하교회. 아,
0: 네. 전하교회면 최영.
2: 목사님.
0: 아,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예.

0: 지금 저, 연결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듣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께 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감사의 뭐 이야기나 뭐 다 좋습니다.
1: 네, 목사님. 전화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또 우리 전화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모님도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대해 주셔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0: 와~ 네.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너무 기뻐하시겠어요.
2: 오늘 목사님이 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진짜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0: 그래요. 예. 세상에 진짜, 정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뚫고 나오네요. 권사님. 네. 저희가 그 마음 또 잘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1: 예, 예.
0: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앞에 저희가 이제 기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1: 예.
0: 네. 우리 권사님께 있어서 가장 큰 요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저는, 기도 제목, 요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0: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예, 우리 가족들은 말로 다 못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하고.
0: 그래요.
1: 또 환우들.
0: 환우?
1: 예.
0: 예.
1: 나라 민족도 선거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요즘 기도하고, 곧비곧비 상황에 맞춰가지고, 나라 민족 이런 건 항상 하지만 이제 그때 또 중요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이야. 저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여쭸는데도 목사님 중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네요.
2: 네, 기도의 용사 확실하시네요.
1: 제 기도는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많은 이들 위해서 중보하는 거. 제 기도의 소원이에요.
0: 아멘, 아멘.
1: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부끄러워요.
0: 전혀
2: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2: 네. 기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고.
0: 맞아요.
2: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상을 하나하나 쌓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아멘. 어떻게 목사님, 우리 네. 중보기도자인 우리 네. 기도용사 우리 네. 박순모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축복기도를 한 1분 정도 네, 부탁드려도
2: 네.
0: 될까요?
2: 네. 권사님 잠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할 수 있을까요?
1: 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박순모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순모 권사님, 주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2: 중보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소원 주셨사오니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박순보 권사님에게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0: 아멘.
2: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사님이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그 일터의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 일터가 안전하고 평안케 되는 그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2: 저희도 감사해요.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이렇게 닿았으니까 저희가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박순복 네.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네, 마지막까지 웃으시면서 전화를 또 끊으셨는데, 네. 아, 목사님, 인터뷰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험이 사실 네. 많진 않거든요.
2: 네.
0: 야,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중보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2: 저는 깜짝 놀랐어요.
0: 네.
2: 이런 성도인들이 있는 우리 전화교회 목사님 부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0: 하지만 옥동사랑의 교회도 네 만만치 않잖아요.
2: 그럼요.
0: 제가 알기로는.
2: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각 그럼요. 교회마다 네. 이런 귀한 분들 하나님께 심어주셨고 그런 것 같아요.
0: 아, 네.
2: 지난주부터 든 생각이
0: 네.
2: 조금 전에 이 통화도 네. 우리 안내양이신 우리 김PD님이 급하게

0: 연결했는데
1: 맞아요.
0: 하나님이 잘 예비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1: 아멘.
0: 그죠?
1: 진짜.
0: 딱 맞는 분들 자꾸 승객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 아멘.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찬양 이제 한 10초 정도 남고 이제 멘트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초 정도 남았을 때 권사님 지금 되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건
0: 그럼요,
1: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네, 이 운행길에 정말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네, 목사님 이제 다음 정거장을 향해서 또 달려가 봐야겠죠?
0: 네, 가죠.
1: 네, 그렇죠. 이제 또 신나는 찬양과 함께 다음 정류장으로 함께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